글로드 드비쉬의 작은 모음곡 중에서 엉바또, 배 위에서 토머스 쳇마이어가즈 위한 파리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 첫 곡 보내드렸어요. 세상 일이 참 그렇죠. 상대적인 것 같아요. 비어있는 게 있어야 채워져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걸로 꽉꽉 알뜰히 일상을 채워놓으니까 나중에는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일이 돼서 아무리 좋은 것도 즐기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음악 앞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들, 일상 풍경들, 또 듣고 싶은 음악들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 열려 있습니다. 또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및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보고 계신가요? 저 나오나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어요. 좀 어색하기는 한데 어플리케이션 콩 이용하시는 분들 카메라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유튜브에서는 KBS 클래식 FM 또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면서 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도 제공해 드리니까 곡목 참고하시면서 또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보고 계시군요. 이창규님께서도 흰 티셔츠가 잘 어울려요. 황미숙님, 평범한 흰 티셔츠가 클래식하게 잘 어울린다고.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침에 좀 뭘 하고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또 일어나니까 5분만, 10분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왔습니다. 보여드릴 게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함께 한다는 그 의미로 보이는 라디오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래식 FM도 승유 씨를 언제나 든든하게 아끼는 것 같아요. 6957 쓰시는 분. 그러니까 이렇게 또 가끔씩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좋은 음악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저도 참 감사하고 소중한 요즘이네요. 우리 6957 쓰시는 분 신청곡 함께 나누겠습니다. 쇼팽의 YG 19번 A단추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여유 있는 아침 느리게 시작하기에 딱 적당한 음악 두 곡이었죠. 쇼팽의 곡들이었어요. 녹턴 F단조 작품 55의 1 마우리치오 폴리니의 피아노 연주로 이 곡 5515 쓰시는 분 청하신 신청곡입니다. 학교 방학했어요.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결근 없이 출근해서 열심히 산 저에게 마지막이 들려주고 싶습니다. 5515님의 도닥도닥 곡이로군요. 뭔가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 잘했어, 수고했어 해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앞에서는 쇼팽의 왈츠 19번 A단조 클라우디오 아라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6957 쓰시는 분 지금 함께하고 계시네요. 신청곡 듣고 계시죠? 제 신청곡 듣고 있으니까 뜨거운 햇살이 따사롭게 느껴지네요. 고맙습니다. 바로 또 문자 주셨는데 신청곡 나간 김에 커피도

한 잔 같이 하실래요? 제가 쏘는 겁니다. 커피 쿠폰 한 장 보내드릴게요.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많이들 함께하고 계시네요. 네, 1947 쓰시는 분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는데 목소리만 듣다가

이 보여지는 것 같아서 온전히 전달되는 것 같아서 더 좀 긴장이 되는데 이런 걸 또 넘어서야 저희가 더 친해지는 거죠. 예, 이렇게 하루하루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이벤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박경리 작가의 대표작 소설 토지. 읽어보자 하고 마음먹어도 방대한 분량 앞에서 선뜻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작품인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토지 필사노트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유성경 작가가 토지 속의 아름다운 문장들을 엄선해서 필사할 수 있도록 엮은 책이에요. 눈으로 읽고 손으로 따라 쓰면서 토지의 풍부한 말맛과 아름다운 표현, 문장의 리듬과 어휘의 결을 더욱 깊이 음미할 수 있는 책. 삶의 지혜와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만날 수 있는 토지 필사노트. 관심 있으신 분들 가정음악 인스타그램 팔로우하시고 관련 게시물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일까지가 되겠네요. 총 10분께 한 권씩 드리고요. 당첨되신 분은 DM으로 개별 연락 드릴게요. DM 받으실 분들 성함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휴대전화 번호 알려주시면 됩니다. 책 이렇게 근사하죠? 네. 이렇게 또 두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읽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한 페이지는 읽게 돼 있고 또 한 페이지는 필사를 할 수 있게끔 참 배려를 잘 해놓으신 책이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 인스타그램으로 함께 하도록 할게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D장조 쾌활번호 211 그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휘하는 UBS 마르비에르 페스티벌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모차르트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디장조 쾌엘 211 그 가운데서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그가 지휘하는 UBS 메르비에르 페스티벌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함께했습니다. 도넛의 구멍처럼 여유있는 오늘 하루를 채워가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사실 또 비워야 되는데 또 채운다는 표현을 제가 써요. 휴가철은 휴가철인 것 같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도서관입니다. 오늘 월차라 도서관에 왔는데 책 냄새와 음악에 너무 편하고 좋네요. 오늘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정음악 함께 할게요. 8233 쓰시는 분, 또 김영옥님 오늘도 오셨군요. 휴가 다녀오겠다고 엄마께 인사드리고 막 나오려는데 요양보호사님께서 제 손에 용돈을 쥐어주시네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제가 드려도 모자랄 판인데 안 된다고 아무리 사양해도 딸 같아 그렇다고 마음을 거절하진 못했어요 라고 평소에 또 얼마나 어머니께 극진하실

있지. 아시니까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오늘은 일상을 좀 잊어버리시고 영웅님께만 집중하는 걸로 저랑 약속하시죠. 평소엔 아이들 등원 준비하면서 듣는데 방학이라 수영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방학인데 더 바쁜 느낌이에요. 7420 쓰시는 분. 아이들은 돈은 먹고 편안한 방학에 엄마들은 이제 과제가 더 는 거죠. 어디를 데려가야 되나, 뭘 먹여야 되나 고생 많으십니다. 7420 쓰시는 분. 아이들 물장구 치는 사이에 커피 한잔 시원하게 하세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 음악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는 음악 그리고 순서입니다.

1906년 5월 구스타프 말러는 독일 에센에서 자신의 새로운 교향곡 초연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비극적이라는 부제가 붙은 여섯 번째 교향곡. 5월 27일 에센 잘바홀에서 공개될 예정이었고 이 무대를 위해 독일 음악협회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도 구성이 됐죠. 그런데 리허설을 이어갈수록 지휘를 하던 말러에게는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강렬한 1악장이 끝나고 난 후 스케르초로 작곡한 2악장을 연주하는데 분위기가 극명히 대조되지 않아서 자칫 지루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차라리 느린 3악장을 먼저 연주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습니다. 리허설을 하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결과 초연 당일 말러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안단테 악장을 두 번째로 하고 스케르초를 세 번째로 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말러의 처음 의도를 따라야 할지 초연 때 바꾼 결정을 따라야 할지 여러 학자들과 음악가들의 의견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데요. 말러 교향곡 6번 비극적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의 핵심 바로 순서였습니다. 여러 악장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연주하는 순서는 작곡가가 정하기 마련이죠. 하지만 말러 교향곡 6번의 경우는 작곡가의 처음 생각과 초연 당시 결정이 뒤바뀌면서 혼선이 생겼는데요. 작곡가의 본래 의도에 따라 2악장을 스케르초로, 3악장을 안단테로 연주하자는 입장과 반대로 말러가 초연 이후 꾸준히 그려왔던 것처럼 안단테를 먼저 연주하고 스케르초를 나중에 연주해야 한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스케르초 먼저 연주하는 걸 선호하는 지휘자들로는 번스타인과 주빈 메타, 정명훈, 테오도르 크란치스 등이 있고요. 이들은 1악장의 비장함 뒤에 곧바로 스케르초를 배치해서 몰아치는 비극적인 감정을 극대화하고 2악장의 스케르초를 배치한 베토벤의 전통을 계승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로린 마젤이나 이반 피셔, 사이먼 라틀 같은 지휘자들은 말러의 초연을 따라서 안단테 악장을 먼저 연주하는데요. 이들은 작곡가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면서 완급을 조절하고 악장 사이의 대조의 미를 강조하는 데 의미를 둡니다. 한편 지난 3월에 열린 서울시향의 연주회에서 음악감독 야판스 베더는 스케르초 악장을 먼저 연주하면서 1악장의 강렬하고 극적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는 흐름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악장을 먼저 연주할 것이냐

순서에 대한 정답은 결국 연주자들 그리고 받아들이는 감상자들의 각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순서였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볼까요? 말러의 교향곡 6번 A단조 비극적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에너르지코 만원 트로퍼 헤프티쉬 아바 마키쉬 격렬하게 하지만 선명하게 2악장 스케르초 북티쉬 중후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케르초를 먼저 연주하는 크렌치스의 지휘로 1, 2악장 연달아 들어보시죠. 테오도르 크렌치스가 지휘하는 무지카 에테르나의 연주입니다.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6번 A단조 비극적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에너지코 마논 트로포 헤프티쉬 아버 마키쉬 격렬하게 하지만 선명하게 2악장 스케르초 북티쉬 중후하게 들으셨습니다. 테오도르 크란치스가 지휘한 무지카 에테르나의 연주 감상하셨습니다. 박정현 프로듀서가 행복한 도넛 구멍을 무려 38분짜리를 그냥 크게 뚫어주시네요. 이렇게 길게 또 여유있게 음악 듣는 맛이 너무 좋은 아침이에요. 1236 쓰시는 분도 요엘 레비 말러 6번 듣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남아있어요. 아마 KBS 교향악단 들으셨겠죠? 왜 제목이 비극적일까 생각하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비극적으로 들리는 게 아닌가 했습니다. 최애가 된 말러의 비극적. 저도 6번 비극적 그리고 2번 리저렉션 부활 너무 좋아하는데 언제 부활도 좋은 날 골라서 한번 같이 들을까요? 벌써 기대가 좀 됩니다. 김정현님 저는 크란치스 무지카 에테르나 버전으로 처음 말러 6번 입문했습니다. 오, 특별한 또 인연이 있는 연주네요. 앨범들을 살펴보니까 스케르초가 2악장 되는 경우가 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근데 이제 1악장을 들으시고 너무 두근거린다, 너무 긴장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안단테가 먼저 연주되는 해석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아요. 저는 클라우디오 아바도, 베를린 필, 또 루체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로 많이 듣는데 안단테를 먼저 연주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수라 님이 말로 6번 하면 아주 큰 망치가 나오는 곡이죠. 그러니까 오늘 망치까지는 저희가 못 갔는데 피날레 궁금하시면 들어보시면 또 망치가 두 번 때려줘야 말로 6번 들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아주 곡의 심장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뭔가 말러가 질러놓은 듯한 불을 차갑게 식혀주는 투명한 얼음 같은 느낌 받지 않으셨어요? 두 곡 이어서 감상하셨습니다. 필립 글라스의 에튜드 2번, 비킹그로 올라프손의 피아노 연주로, 앞에서 루드비코 에이나우디의 Experience, 루드비코 에이나우디의 피아노,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과 여러 연주자가 함께했습니다. 지인이 원주 동네 책방에서 전시회를 열어서 원주 하루짜리 나들이 갑니다 하시며 7426 쓰시는 분 청하신 곡이었는데 저희가 한 발 좀 늦었죠. 여행길에 들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원주에서의 그 행복한 한때를 떠올리기에는 충분하셨죠. 여행은 다녀와서 떠올릴 때 또 제맛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제 사연 보

에서 읽어주셨는데 커피 주신다고 하고 안 보내주셨어요. 오늘 쉬는 날 먹고 싶어요 하고 973이 쓰시는 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커피 쿠폰이 더워서 가다가 지쳐서 쓰러진 건지 얘도 더울 때는 좀 늦게 가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네, 또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언제나 당신 곁에 이리아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공연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플루티스트 김효빈과 챔발리스트 리처드 이가의 듀오 리사이틀이 8월 24일 월요일 저녁 8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두 연주자의 긴밀한 호흡으로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플루소나타 전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드 플루트과 챔발로가 빚어내는 독일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이번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 게시판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꼭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분 추첨해서 동반 1인이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죠. 네, 연주회 곡목 중에서 또 두 악장을 들어볼까요? 바흐의 소나타 E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31, 그 가운데 2악장 시칠리아노, 3악장 알레그로, 안드레아 올리바의 플룻과 안젤라 휴이즈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흐의 소나타 E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1031, 그 가운데 2악장, 세칠리아노 3악장 알레그로, 안드레아 올리바의 플룻과 안젤라 휴잇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애정하는 곡이 나오니까 참 좋아요. 월말 장부 마감하면서 차분하게 듣고 있습니다. 5318 쓰시는 분, 장부가 좀 두둑하셔야 할 텐데요.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는 진행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공개방송이나 오픈스튜디오는 관객을 보고 소통하지만 보라는 대중은 나를 보는데 나는 볼 수가 없잖아요. 8269 쓰시는 분. 그러니까요. 보라를 진행하는 기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안절부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는. 반대로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실지 저는 이것도 궁금하네요.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목요일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0: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1: 작곡가의 속내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내밀한 음악, 실내악의 정원을 산책하는 목요일입니다. 실내악 정원, 오늘 만나볼 음악은 멘델스존 4호 유작으로 출판된 작품 현악사 중주를 위한 4개의 소품, 작품 81입니다.

1847년 11월 4일 맨델스존이 세상을 떠난 후 출판사들은 남겨진 그의 작품들을 정리해서 악보로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38 젊은 작곡가의 유작이라는 애틋함이 더해지면서 맨델스존의 악보는 갈수록 인기가 높아졌고요. 그럴수록 출판사들은 발표되지 않은 그의 작품을 찾는 데 더 적극적이었죠. 1850년 프랑스의 브랑뒤스 출판사에서 현악 사중주 편성을 작곡한 네 곡을 소품으로 묶어서 악보로 내놨는데요. 그 중에 세 곡은 맨델스존이 생애 말년에 작곡한 음악이었고 한 곡은 1827년에 작곡된 비교적 초기 작품이었습니다. 작곡 시기도 다르고 각각 독립된 악곡으로 작곡됐기 때문에 이 곡들 사이에서는 음악적인 연관성이 전혀 없었지만 출판사에서는 맨델스존이 남긴 작품, 맨델스존의 남겨진 작품이라는 연결고리를 내세워서 네 곡을 묶어서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죠. 이 곡이 바로 현악사중주를 위한 네 개의 소품인데요. 사망한 해에 작곡된 1곡 주제와 변주, 2곡 스케르초, 그보다 4년 앞선 1843년에 작곡된 3곡 카프리치오, 그리고 1827년 맨델스존이 젊은 시절에 완성한 4곡 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곡 중에서 카프리치오만 맨델스존 생전에 출판된 적이 있고 나머지 3곡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곡들이었죠. 이 곡들은 1875년 브라이트코프 운트 헤르텔 출판사에서 맨델스존 작품 전집을 완성하면서 작품 81이라는 공식 작품 번호를 갖게 됐는데요. 연관성이 없는 곡들을 묶어놨지만 각각 악곡을 관통하는 맨델스존 특유의 낭만과 서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곡을 이어서 연주해도 조화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는데요. 즉흥적인 카프리치오와 경쾌한 스케르초, 정교한 푸가, 그리고 통일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주제와 변주까지 다채로운 음악이 담겨있는 맨델스존의 작품 현악사중주를 위한 4개의 소품 작품 81 실내악정원에서 들어봅니다. 탈리 현악사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릴게요. 들어볼까요? 펠릭스 맨델스존 현악 사중주를 위한 4개의 소품 작품 81, 1곡 주제와 변주, 2곡 스케르초, 3곡 카프레치오, 4곡 푸가, 탈리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 사중주를 위한 4개의 소품 작품 80일 주제와 변주 스케르초 카프레치오 후가 들으셨습니다. 탈리 사중주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앞서 보이는 라디오를 보시는 느낌은 어떠신가 질문 드렸더니 우리 9017 쓰시는 분께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 승희 씨는 멀리 보낸 아들내미랑 영상통화하는 기분이에요. 정감 있는 느낌이 참 좋으시다고. 그런가요? 저도 좋네요. 아들내미 다음 주까지

가족음악 하니까 다음 주까지 자주 놀러 오세요. 영상통화 하듯이 또 음악 나누면서 얘기 나누고요. 강릉 날씨 주말과 휴일 37도 예상한다고 하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너무 덥고 어르신들 걱정됩니다. 중복 지났지만 주말에 엄마 삼계탕 좀 끓여드려야겠어요. 다들 더위 조심하세요. 9935 쓰시는 분. 그러니까 요새 너무 연일 날이 덥고 습하죠. 그래도 오늘 시작하면서 나눈 얘기들 잊지 않으셨죠? 행복한 도넛 구멍, 일상의 작은 여유. 오늘도 음악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려야겠습니다.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은 젊은 음악가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쉬운 곡을 훌륭하고 아름답게 연주하는 편이 어려운 곡을 평범하게 연주하는 것보다 낫다. 슈만은 어려운 곡을 기교에 치중해 연주하는 것보다 쉬운 곡의 한음 한음에 마음을 기울여 그 안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표현하는 일이 더 값진 음악적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린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뿐 아니라 언뜻 단순해 보이는 일에 정성을 다할 수 있을 때에도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게 아닐까요? 슈만이 세상을 떠난 지 170년 하고도 하루가 지난 오늘, 그가 남긴 음악과 함께 우리 곁에 익숙한 것들이 지닌 아름다움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의 아라베스크 작품 번호 18번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덥고 습한 날씨 이어지던데요. 이럴 때 입맛 없어도 잘 챙겨 드셔야 하는 거 아시죠? 맛있는 밥 잘 챙겨 드시고 또 맛있는 음악도 같이 챙겨 들으시죠. KBS 음악실과 함께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현님께서는 힐링되는 곡에 선 명상하기 딱 좋은 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익숙한 음악이라고 반가워하셨습니다. 뭐 듣고 싶은 음악이나 또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오전을 어떻게 보내고 계셨는지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지 어떤 또 맛있는 걸 잘 챙겨 드실 예정이신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셔도 좋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콩과 청취자 게시판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음악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는 곧 사람의 이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읽어온 우리 음악가들을 만나보는 시간,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이번 달에는 한국 클래식의 전설적인 현악기 연주자들 만나봅니다. 현악의 전설, 오늘은 내일의 전설이 될 10대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이번 달에 천재소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로 성장한 두 바이올리니스트 이유라와 이성주의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 한국 바이올린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을 만나봅니다.

헝가리를 대표하는 첼로 거장 베레니 미클로시는 평소 말수가 적기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음악 이야기가 시작되면 달라지죠. 크론베르크 아카데미 실내악 페스티벌에서 페레니와 함께 무대에 섰던 김서현은 식사 자리에서 어린아이처럼 눈을 반짝이며 음악 이야기에 몰두하던 페레니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무대도 관객의 박수갈채도 아닌 오직 음악을 향한 한 거장의 순수한 열정. 김서현은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저런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늘 결과보다 과정에 있습니다. 김서현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23년 티보르 바르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하면서부터입니다. 한 해 전에 열린 같은 콩쿠르의 주니어 부문에는 나이가 어려서 출전하지 못했는데 이듬해 오히려 나이 제한이 없던 본 대회에 도전해 불과 14살의 나이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후에야 이 대회는 출전 연령 제한을 17세로 정했죠. 하지만 김서현에게 콩쿠르는 상을 받기 위한 무대만은 아니었습니다. 실력 있는 연주자들의 무대를 가까이에서 듣고 마스터 클래스에 참여하며 더 많은 음악을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해외 콩쿠르로 이끌었습니다. 당시 결선에서는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는데요. 김서현은 브람스의 음악을 연주할 때마다 그 깊고 넓은 감정의 세계에 매료되고 그 다양한 감정을 어떻게 자연스럽고도 단순하게 담아낼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고민은 그의 연주에도 고스란히 드러났죠. 사람들이 주목한 건 단지 어린 연주자의 뛰어난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나이를 잊게 하는 깊은 정서와 음악에 끝까지 몰입하는 강한 집중력이었죠. 어느새 김서현은 영재, 최연소 우승자라는 수식어 대신 또렷한 개성을 갖춘 한 명의 바이올리니스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10대 소년은 지금 롤모델인 자닌 얀센을 비롯해 기돈 크레머, 다니엘 밀러쇼트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과 함께 무대에 서며 묵묵히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럼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의 연주 감상하겠습니다. 비에니아프스키의 구노 파우스트 주제에 의한 화려한 환상곡 작품 번호 20번 김서현의 바이올린 홍소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비에니압스키 구노 파우스트 주제에 의한 화려한 환상곡 작품 번호 20번 김서연의 바이올린 연주와 홍소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한윤영님께서는 2년 전 신년음악회에서 서현 양의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김정현님께서는 음악실 덕분에 더 친근한 김서현 바이올리니스트, 전설이 될 그녀의 연주와 이야기 잘 듣습니다. 네, 또 KBS 음악실에 출연해서 멋진 연주 들려주셨었죠. 그럼 계속해서 현악의 전설, 만 14살의 티보르 바르가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티보르 바르가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은 김서현에게 또 하나의 특별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티보르 바르가의 아들이자 지휘자인 길버트 바르가는 오랫동안 스위스 금고에 보관돼 있던 1753년에 제작된 과다니니 바이올린을 김서현에게 무기한 대여했습니다. 티보르 바르가가 생전에 직접 사용했던 악기죠. 이후 김서현은 야판 스페덴이 직접 협연자를 선택한 2025 서울시립교향악단 신년음악회를 비롯해 예술의 전당 교향악축제와 통영국제음악제, 예술의 전당 더 넥스트, 금호 아트홀 라이징 스타 시리즈, 또 독일 쾰른 서독일 방송 교향악단 내한 공연까지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꾸준히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클래식 매니지먼트사 해리슨 페럿과 전속 계약을 맺고 2026년에는 작곡가 진은숙, 피아니스트 선우예건과 함께 대원음악상 수상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죠. 무엇보다 KBS 클래식 FM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시리즈 음반의 주인공으로 선정되면서 한국 클래식 음악계를 이끌 차세대 바이올리니스트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일 크롬베르크 아카데미에서 공부하며 새로운 음악을 배우는 즐거움에 푹 빠져있다고 하죠. 밥을 먹거나 산책할 때를 제외하면 하루 대부분을 연습으로 보낸다는 김서현.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표현하고 싶은 대로 연주하는 때가 많다고 말하는 그는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토록 깊이 있는 감정을 표현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책을 읽고 끊임없이 상상하며 자신만의 해석을 만들어 간다고

답답합니다. 평소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하는 감정을 바이올린이 대신 표현해주는 것 같다고도 했죠. 새로운 작품을 하나씩 알아가는 기쁨, 그리고 음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호기심. 그 마음이 지금의 김서연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인데요. 내일의 전설, 바이올리니스트 김서연이 앞으로 들려줄 음악과 그가 써내려갈 이야기의 다음 장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김서연의 연주 듣겠습니다. 가브리엘 폴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작품 번호 1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토, 4악장 알레그로 과지 프레스토, 김서연의 바이올린 홍소유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폴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A장조, 작품 번호 13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몰도, 4악장 알레그로 콰지 프레스토, 김서현의 바이올린과 홍소유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현악의 전설, 내일의 전설이 될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걷고 있는 길을 떠올리다 보니까 제가 다 목이 맺습니다. 끝번호 3017 쓰시는 분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건강검진 받고 한가하게 시립미술관에 왔습니다. KBS 음악실 클래식 듣고 있죠. 그림 볼 때 늘 함께 해주는 클래식입니다. 이만하면 오늘 꽤 괜찮은 날이지요? 라고. 어휴, 충만한 하루 보내고 계시네요. 건강검진 받고 개운하게 또 미술관에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걸으시는 하루, 아주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미술관 같은 실내에서 시간 보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0807 쓰시는 분이네요. 방학을 맞이한 딸과 중고 서점에 들러 보고 싶은 책 한아름 사서 집에 갑니다. 외출한 김에 얼큰한 짬뽕이 땡기는데 딸한테 거절당해서 집밥하러 갑니다. 아이들은 짬뽕 매워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아유, 엄마 날도 더운데 무슨 짬뽕이야 했나 봅니다. 그래도 딸과 서점 데이트 하셔서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요. 결국 엄마 집밥하게 만드는 거 보니까 0807 쓰시는 분 요리 실력이 아주 뛰어나신가 봅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계속해서 음악 듣겠습니다. 드뷔시의 영상 1권 중 물에 비친 그림자, 허원숙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죠.

드뷔시의 영상 1권 중 물에 비친 그림자, 허원숙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끝번호 8257 쓰시는 분, 오늘부터 휴가입니다. 더워서 방콕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점점 게을러집니다. 냉장고 청소나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날이 더워지면 몸이 점점 더 처지더라고요. 그럴 때 조그만 집안일부터 시작하면, 그렇게 몸 일으켜서 움직이면 에너지도 더 생기는 것 같습니다. 쉬엄쉬엄 냉장고 청소하시면서 힘내시죠. KBS 음악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한국 클래식 인명사전, 현악의 전설, 바이올리니스트 김서현의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오후도 덥지만 힘차게 보내보자고요. 지금까지 저는 아나운서 강성규였습니다. 모두 점심 맛있게 드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의 스페셜 DJ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프랑스에서 행운을 빌 때 쓰는 표현 가운데 주듀셰 뉘부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나는 나무를 만질게요 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할 땐 실제로 책상이나 문틀처럼 나무로 된 물건을 슬쩍 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운과 나무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워낙 오래전부터 지켜온 관습이라 그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나무에 정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거나 나무가 십자가를 뜻하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단순히 행운이 필요할 때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또 불운을 쫓아야 할 때도 이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하거나 올해 아직 감기 안 걸렸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무를 만집니다. 지금의 행복이 조금 더 길게 지속되길 바라면서요. 하루를 살다가 문득 행복하다 느끼는 순간에 프랑스인들처럼 나무를 만져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행운을 불러오기 위해서라기보다 지금의 행복에 감사해야 하기 위해서요.

생생클래식 오늘 첫 곡으로 리처드 로저스의 사운드 오브 뮤직 가운데 Climb Every Mountain, The American Tenors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행운을 빌 때 쓰는 프랑스어 표현이었죠. Je touche du bois, 나는 나무를 만질게 라는 말로 문 열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에만 있는 표현이 아니라 영미권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독일, 폴란드, 덴마크, 스페인까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쓰인다고 합니다. 다만 이탈리아에서는 독특하게 나무 대신에 쇠를 만진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 생생클래식 시작 이 오프닝 들으면서 나무 만지는 분 계셨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 이제 오프닝 읽으면서 잘해야지, 잘 읽어야지, 잘 말해야지 하면서 나무 책상을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임한홍님께서도 맞습니다. 별일 없는 일상을 유지하는 거 이것 또한 큰 행복이더라고요. 그렇죠. 행운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보다 지금의 어떤 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들이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산책할 때 근처에 있는 나무 혹은 뭐 집에 있는 나무로 된 책상도 좋으니까요. 한 번씩 쓰다듬으면서 행운과 행복을 빌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주변에 또 목재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프랑스에서는 손 닿는 거리에 나무가 없을 때 자기 머리를 톡톡 두드리기도 한다는데 흥미롭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문화마다 이런 관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여러분의 행복 또 행운을 빌면서 시작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이 담긴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유료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 열려있고요. PC와 모바일콩으로도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몇 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위정님, 빨강, 파랑, 하양 티셔츠 이뻐요. 맞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보이는 라디오가 있는 날이죠. 유튜브에 생생클래식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콩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비디오 모양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떠니 유럽풍의 스페인풍이 나는 옷을 입고 왔거든요. 궁금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두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요제프 란노의 티롤렌트 러빈 위더마요 앙상블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라네츠키 행진곡으로 흥겹게 목요일 오후를 시작해봤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렌지와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그 전에 들으셨던 곡은 류제프 란노의 티롤 렌틀러, 빈 위더마이어 앙상블의 연주였고요. 9991 쓰시는 분, 휴가라서 집에서 책 보면서 편안하게 쉬고 있습니다. 박완서님의 단편집 재미있게 읽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종이 넘기는 것도 나무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과 행운을 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휴가도 축하드리고요. 1173 쓰시는 분, 여자 아나운서분들 다 휴가 가고 프로그램마다 남자 아나운서들이

주에는 부모님이 더 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도 찾아보니까 영산 양재홀에서 오후 7시 반에 정말 피아노 앙상블이 있더라고요. 오늘 멋지게 준비한 만큼 아름다운 연주 해낼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있는 날이라 그런지 제 옷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혜신님, 컬러풀하시네요. 변지아님, 오늘 옷 색깔 너무 예뻐요. 전수영님, 스페인 월드컵 우승팀 유니폼도 생각나고. 맞습니다.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을 해서 우승하기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만 오늘 특별하게 입고 왔습니다. 엄형섭님은 우리 동네 선왕당에 걸린 깃대 같은데요. 옷 만지면 신기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는데 그럼 저는 나무 대신에 제 옷을 만지면서 어떻게 행운과 행복을 좀 빌어볼까요? 네, 궁금하시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으니까 유튜브 혹은 또 콩 어플리케이션에 카메라 모양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잔잔한 여유로운 음악보다는 방금 들었던 라데츠키 행진곡처럼 행진곡, 어떤 춤곡에 조금 더 어울리는 의상이죠. 그래서 또 다음 곡 이어 듣겠습니다. 이 곡은 이제 영화 피아니스트의 엔딩 크레딧에도 올라왔던 곡인데요.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와 화려한 네 폴로네즈 작품으로 22 발렌티나 리시차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쇼팽의 안단테 스피아나토 화려한 대 폴로네즈 작품 번호 22 발렌티나 리시차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장은주님, 주말에 생일인데 축하곡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주말에 생일이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여름 휴가철에 생일이시네요. 저는 겨울인데 항상 겨울엔 휴가가 없죠. 겨울 방학철에 생일이어서 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랑 막 학교에서 생일 파티를 못하니까 그게 아쉬웠는데 이제 학교 다닐 나이를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여름 휴가철, 겨울 한가운데 요럴 때 생일이 오히려 휴식도 하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날씨가 요새 좀 많이 더워서 그런지 도서관 가시는 분들, 책 읽으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8847 쓰시는 분. 어제는 딸아이 방에서 소설책 한 권 가지고 도서관에 갔는데 문 닫아야 한다고 나가라고 할 때까지 오랜만에 몰입 독서를 했네요. 오늘은 생클 듣고 나가려고요. 도서관이 피서지로 딱이죠. 그렇습니다. 요새 생각보다 찾아보면 주변에 도서관이 은근히 많습니다. 도서관이 책 읽기 좋게끔 적당한 온도에 또 우리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죠. 나무로 만든 이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사실 뭐 책 내용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냥 이 책 종이를 하나하나 넘기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9991 쓰시는 분도 현종님께서 기억에 남는 책 있으신가요? 한여름 휴가 때 읽었던 이방인이 저는 기억에 남네요. 이방인. 저도 예전에 읽어봤는데 그 첫 문장이 충격적이어서 기억에 남습니다. 첫 문장이 아마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인지도 모른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거랑 비슷하게 저는 이 보내주신 문자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읽었을 때 그것도 첫 문장이 애비는 종이었다. 이런 좀 충격적인 문장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좀 파격적인 첫 문장을 가진 소설이나 시들은 좀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김현화님도 모레까지 반납해야 하는 책이 있어서 귀만 열어두려고 했는데 책 좋아하시나 봐요. 도대체 어떤 옷을 입고 오셨길래 해서 기어이 보이는 라디오를 열게 되네요. 네. 궁금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됩니다. 정말 책 읽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책도 읽고 음악도 듣기 좋은 한여름 날입니다. 자, 이어서 들을 곡은 크루셀의 클라리넷 협주곡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1 그 가운데 3악장 알라 폴라카 클라리넷 연주의 에릭 회프리이고요. 마이클 알렉산더 월런스가 지휘한 퀘른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에릭 회프리의 클라리넷 연주, 마이클 알렉산더 월런스가 지휘한 쾰른 아카데미의 연주로 크루셀의 클라리넷 콘체르토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1, 그 가운데 3악장 알라 폴라카 들었습니다. 신나는 곡이었죠. 왜 신나는 곡일까? 찾아보니까 이 3악장 알라 폴라카라는 뜻이 이탈리아어로 폴란드 춤곡 폴로네즈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19세기 초에는 이렇게 협주곡의 마지막 3악장에 폴로네즈, 이 춤곡 같은 리듬을 넣는 게 트렌드였다고 합니다. 요즘 클래식의 트렌드는 어떤 게 있을지 저도 좀 궁금한데 혹시 생클 가족분들 알고 계시면 또 전해주세요. 오늘 이 오프닝에 나무 얘기하고 책 얘기하고 해서 그런지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5089 쓰시는 분께서는 사진작가 강재훈님의 사진 에세이집 친구 같은 나무 하나쯤은 생클 청취자분들께 추천드려요. 친구 같은 나무 하나쯤. 제목부터 뭔가 예쁜 나무 사진이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 사진 에세이집입니다. 7970 쓰시는 분은 파트릭 쥐스킨트의 향수 추천합니다. 읽는 내내 서늘해지면서 궁금하면서 더위를 잠시 식혀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원래 여름에 우리 그 공포 특집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책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이런 스릴러 책, 향수 같은 책 읽으면 또 더위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현민님께서는 주말마다 남편과 스터디 카페를 갑니다. 음료도 무제한이고 산소도 계속 나와요. 정말 이 시원한 숲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또 IRD로 시작한 닉네임께서는 부부끼리 두 달 정도 같이 지내다가 폭염 40도는 저리 가라 하는 기분이었어요. 좋은 의미로 우리의 사랑은 항상 뜨겁다 이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아니겠죠. 약간 화가 날 때는 클래식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부끼리, 연인끼리 조금 짜증이 날 때 나무를 만지면서 클래식을 들으세요. 자, 다음 곡을 또 들어보겠습니다. 샤르마리 비도르의 4개의 3중주 가운데 유모레스크와 세레나데입니다. 연주에는 트리오 파르나수스입니다.

세리오 파르나소스의 연주로 샤르마리 비도르의 4개의 3중주 가운데 유모레스크 세레나데 들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곡이었죠. 6079 쓰시는 분도 더운 날들이지만 음악의 소리에 영혼이 살아나는 듯합니다. 음악에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184 쓰시는 분도 아마 이 곡에 대한 감상인 것 같은데 포도송이 주렁주렁 보기에도 탐스러운데 풍겨오는 포도의 단내음도 너무너무 좋네요. 포도 과수원 지날 때마다 향기에 먼저 취합니다.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근처에 또 계시겠지만요. 저 한여름에 더위는 조금 힘들지만 또 8월, 9월부터 포도가 제철이잖아요. 이 포도의 향긋함, 그런 좀 풍성한 한여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변지아님께서는 등산할 때마다 항상 거기 우뚝 서 있는 나무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안아줬는데 그 나무가 저의 친구 같은 나무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에서는 나무 같은 친구랑 살고 있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고맙고 그게 아마 가족이지 않을까요? 뭐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그대로 지켜봐주는 그런 존재죠. 자, 이어서 들을 곡은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인데 이 곡과 관련된 얘기가 오늘 제가 보이는 라디오니까 스페인 풍이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왔잖아요. 스페인의 바이올린 신동 사라사테가 15살 때 갑자기 생상스를 찾아가서 나를 위한 협주곡을 써주세요. 당돌하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리고 생상스가 사라사테의 기교, 음정, 음색 이런 것들이 한눈에 반해서 이 곡을 써줬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정열, 프랑스의 우아함이 조화를 이루는 곡 들어보시죠.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비단조 작품 번호 6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바이올린 연주의 막심 벵게로프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한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생상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3번 비단초 작품 번호 6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막심 벵게로프의 바이올린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 생생클래식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어떤 음악가들은 주변의 소리에서 작곡의 영감을 얻는다고 하죠. 단편 애니메이션 오스티나토의 주인공도 그런 작곡가였던 것 같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녀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아침, 성당의 종소리와 새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들으면서 작곡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명은 어떨까요? 두통을 유발하는 이명도 작곡의 영감이 될 수 있을까요? 총 러닝타임이 5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단편 애니메이션 오스티나토. 한 여성 작곡가가 주인공인 이 이야기는 이 영화의 각본가인 수니타 발사라의 개인적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이명 증상으로 고통받는 걸 지켜봤던 경험이죠. 주인공은 분명히 평화롭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 우려서 창가에 올려두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자기만의 음악을 창조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비어있는 유리창이 가상의 악보로 채워져 나가고 있던 그때 고집스러운 하나의 음이 나타난 겁니다. 삐 하는 소리, 바로 이명이었죠. 마치 네온사인처럼 빛나는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음표는 그녀가 만든 모든 음을 압도해버립니다. 주인공은 그 이명을 어떻게든 치워보려 하지만 부침줄로 연결된 그 노란 음표들은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죠. 그걸 이겨내고 작곡을 해보려 해도 이명은 귀에 끈질기게 따라붙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이명과 씨름하듯 싸웠지만 결국 굴복하고 모로 누워서 머리를 감싸주어야 했습니다. 상황을 조금 달리 보게 만든 건 빗소리였는데요. 그 노란 음표들이 빗소리에 맞춰 춤을 추듯 움직이는 걸 보고 그녀도 이명을 화음의 일부로 받아들여 보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를 시작한 그녀는 불협화음 속에서 최선의 조화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고집스럽게 악보 위에서 버티고 있던 이명이 그녀가 만들어내는 선율을 빛으로 물들이며 함께 춤을 추는 겁니다. 마침내 모든 걸 받아들이기로 한 그녀를 축복하듯이 말이죠. 작곡가에겐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명이 주인공에게 찾아왔듯 어쩌면 우리에게도 모든 걸 손놓게 만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불운이거나 고통이거나 사고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삶의 불협화음처럼 끼어든 어려움을 그대로 끌어안아보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없던 일로 만들 수도 없다면 차라리 그 폭우와 어둠 속에서 춤을 춰보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도 끝내는 빛나는 악보를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영화는 그렇게 분투하는 우리 모두를 응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리스 얀손스가 주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파헬벨의 카논 듣고 왔습니다. 한낮의 페르마타 오늘은 몰리 라크루시에르 감독, 스니타 발사르 각본의 애니메이션 오스티나토 소개해드렸는데요. 애니메이션 제목 오스티나토는 고집스럽고 끈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입니다. 같은 음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걸 뜻하는 음악 용어로도 쓰이는데요. 방금 들었던 저음 선율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파헬벨의 카논 D장조와 스네어 드럼을 또 같은 박자로 계속 연주하는 라벨의 볼레로도 이 오스티나토를 활용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바로크 시대도 많이 쓰였고 20세기 들어와서도 실험적인 음악가들에 의해 다시 쓰였다고 합니다. 대중음악 장르에서는 리프라는 말로 설명되기도 하는데 반복되는 짧은 선율이 음악을 계속 끌어나간다는 점에서 오스티나토와 리프는 참 닮은 것도 같습니다. 이제 2부가 또 파헬벨의 카논으로 문을 열었는데 네, 점심 드시고 이제 오신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김상민님, 스페인 최다린님, 현종 하나 오늘 컬러풀한 티셔츠 입으셨네요. 맞습니다. 오늘 보이

있는 라디오가 있어서 제가 특별히 스페인 느낌이 나는 화려한 의상을 입었습니다. 또 이 옷을 입으니까 개구쟁이 같다, 초등학생 같다 이런 의견도 많은데 그렇죠. 이 의상을 보고 안 그래도 아나운서실의 이승현 아나운서는 옷이 예쁘다, 자기 초등학생 아들 사줘야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인데 어쩌겠습니까? 아직 이런 옷이 좋습니다. 아, 오늘도 덥죠. 아, 3809님 쓰시는 분은 냉장고 얼음이 고장이라서 음악으로 대신합니다. 이미영님께서는 점심시간에 늘 생클 듣습니다. 오늘도 도시락 먹으면서 망중한 즐깁니다. 더위야 물렀거라. 때로는 시원한 음악이 여러분의 더위를 물리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곡들은 겨울 느낌이 나는 곡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이 곡들 들으면 다가올 겨울에 대해서 설레고 또 지금의 여름을 물리칠 수 있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첫 곡은 랑랑의 피아노 연주,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겨울왕국 Let It Go입니다.

음악만 들어도 무더위가 좀 날아가는 것 같죠? 세 곡 연이어 듣고 왔습니다. 랑랑의 피아노 연주,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겨울왕국 중 Let It Go. 이어서 들은 곡은 샤를 트레네의 라 메르, 만토아니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직전에 들었던 곡은 저먼 브라스가 연주한 Let It Snow였습니다. 아, 정말 겨울에 잠깐 다녀온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아, 휴가도 가고 싶고 얼른 또 선선한 가을, 또 눈 내리는 겨울이 왔으면 좋겠기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남은 시간도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라디오도 계속하고 있고요. 5805 쓰시는 분도 늘 듣기만 하고 참여 잘 안 하는 애청자입니다. 월요일부터 환영 문자 보내야지 하다가 어떤 옷이게 그럴까 하고 유튜브를 봤어요. 진심 잘 어울리고 예쁩니다. 개구장이처럼 예뻐요. 실례라면 죄송합니다. 예쁘다고 하셨는데 그 물음표도 붙여주시고 괜찮습니다. 이런 실례 아주 좋습니다. 조혜영님도 사장님기 당나귀에선 축구 해설 잘하고 몸치 춤만 봐서 몰랐는데 장난꾸러기미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아, 춤 못 추는 건 좀 이해해 주세요. 음악 나가는 동안도 제가 뭔가 박자와 리듬에 맞춰서 몸을 좀 흔들흔들 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몸으로 하는 건 자신이 없어요. 오, 장주원님께서는 며칠 전에 카자흐스탄으로 여행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아나운서님도 기억에 남는 여행지 있으신가요? 와, 어떻게 카자흐스탄 여행을 다녀오셨죠?

카자흐스탄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뭐 소감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저는 사실 회사 다니면서 길게 휴가를 가지 못해서 해외여행을 뭐 근교로만 갔는데 아, 좀 얼마 전에 지진이 나서 좀 안타까웠던 일본 구마모토를 좀 재미있게 몇 번 다녀온 기억이 있습니다. 뭐 제가 스포츠 다음으로 음악, 또 건축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예쁜 건축물들이 이렇게 많았거든요. 또 친한 친구가 유부남이 되고 처음 같이 떠났던 해외여행이 구마모토여서 그 장소가 또 기억에 남는데 지진 복구되고 안전해지면 생글 가족분들도 한번 다녀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또 하나 여름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발트 토이펠의 The Skaters 작품번호 183 내매 예비가지 위한 고젠버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메메 예르비가즈 위한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발트토이펠의 더 스케이터스 들었습니다. 뭔가 이 차가운 겨울 아침 소리, 스케이트 질주, 뭐 썰매 방울 소리, 엉덩방아 찢는 소리, 뭔가 이 겨울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뽑기였는데요. 저랑 또래 분들은 아마 고전 게임 중에 펭귄이 물웅덩이 뛰어넘고 막 수달 피하고 물고기 잡아먹는 그런 고전 게임 남극탐험이었나? 그 게임의 배경음악이기도 했던 곡이었습니다. 이희성님께서는 혹시 뭐 늦었지만 이번 월드컵 중계하면서 멕시코에서 접했던 음악 중에 기억 남는 게 있나요? 하나 추천해드리면 멕시코의 약간 전통 민요 같은 시에리토 린도라는 음악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가 울지 말고 노래하세요. 노래하면 행복해지니까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멜로디도 좋고요. 근데 여기 울면서 노래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노래하는데 이 사람은 과연 행복할까 싶어요. 바로 오페라 팔리아치의 주인공인데요. 이 주인공이 유랑극단의 단장이자 광대인데 공연 직전 사랑하는 아내가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됩니다. 눈물이 나죠. 하지만 공연을 해야죠. 캐릭터 조커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던 이 오페라 팔리아치의 주인공이 부른 곡을 듣겠습니다.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가운데 의상을 입어라.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목소리로 그리고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한 산타 체첼리아 음악은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에그몬트 서곡,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은 곡은 레온 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 가운데 의상을 입어라. 테너 요나스 카운만,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한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신청곡 하나 듣겠습니다. 5041 쓰시는 분이 신청했습니다.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바이올린 연주의 이착 펄만, 피아노 연주는 사무엘 샌더스입니다.

이착 폴만의 바이올린, 사무엘 샌더스의 피아노 연주로 크라이슬러의 사랑의 슬픔 들었고요. 이어서 들은 곡은 차이콥스키의 감상적 왈츠, 클라리넷 연주의 샤론 캄, 피아노 연주는 이타마르 골란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전해드렸던 주 뚜쉐 디브와 나무를 만질게, 오늘 다들 나무 만지면서 행운과 행복 빌어보는 오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보이는 라디오도 예쁜 옷 입고 올게요. 7월 30일 생생클래식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음반 매주 목요일 중심시간대 집중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사 중주의 2단조 작품 번호 13 줄리어드 스트링 콧대서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도 실내악곡 준비했는데요. 드보르작의 현악 6중주의 2장조 작품 번호 48 올인 사중주단 크리스찬 알텐부르그의 비올라 파트릭 데멘가의 첼로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음반 오늘 첫 곡의 작곡가는 형의 그늘에 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새로 연구되어야 될 그럴 부분이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죠. 요한 미카엘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B플랫 장조, 얀 포글러의 첼로, 라인하르트 괴베리 주연은 미넨 슐레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요한 미카엘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B플랫 장조, 얀 포글러의 첼로, 라인하르트 괴베리 지휘하는 미넨 실레 관현악단의 연주, 오늘 명연주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드보르자크의 작품입니다. 수많은 실내악곡 명작이 있지만 현악 육중주가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드보르자크다운 친근한 작품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현악 육중주 A장조 작품번호 48, 올인 4중주단 크리스찬 알텐부르그의 비올라, 파트릭 데멘가의 첼로 연주입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현악 6중주 A장 쇼 작품번호 48 올인 4중주단 크리스찬 알텐부르그의 비올라 파트릭 데멘가의 첼로 연주했습니다. 이어서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레치다티보와 스케르초 카프리스 작품번호 6 다니엘 아우너의 바이올린 연주입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레치타티브와 스케르초 카프리스 작품 번호 6, 다니엘 아우노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맨델스존의 현악사중주 작품 번호 13입니다. 이거 뭐 간략한 그런 그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요. 악장 간의 관련성이 중요하죠. 이 서주의 선율이 중요한데요. 맨델스존이 1827년 성령 강림일 작곡한 오페라 이스트 에스바 그것이 진실인가 작품 번호 9의 1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곡이 말하자면 모토가 되어 있어서 4악장의 마지막 곡에서도 등장을 하죠. 이런 통일법의 맨델스존은 적어도 실내악곡에서 이 곡 즈음의 고전파의 형식관을 더욱 자유화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맨델스존의 고전적인 틀에 확실히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악상, 그런 것이 돋보이는 명작입니다. 펠릭스 맨델스존의 현악사중주 A단조 작품 번호 13, 줄리어드 스트링 쿼텟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사중 제2단조 작품번호 13 줄리어드 스트링 코텟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페르디난트 리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B플랫 장조 작품번호 16의 2 아리아드네 다스칼라키스의 바이올린 볼프강 브루너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입니다.

페르디난드 리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6-2 아리아드네 다스칼라키스의 바이올린 볼프강 브루노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은지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송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여름 폭염 속 정전으로 에어컨이 멈추고 선풍기가 멈추고 냉장고와 텔레비전도 멈췄습니다. 충전을 미뤄둔 휴대전화는 어느새 잔량이 10%. 끊긴 건 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인터넷과 통신까지 끊어놓는 현대판 블랙아웃은 전기에 기대서 굴러가던 우리의 일상을 순식간에 멈춰 세우면서 모든 걸 마비시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이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전기의 존재 가치가 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곁에도 너무나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잊는 게 이 걷기가 아닐까 싶어요. 니체가 그랬습니다.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에서 나온다고. 루소도 말했죠.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나의 정신은 오직 나의 다리와 함께 움직인다고. 걷는 것, 그게 어쩌면 삶에서는 정전의 반대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20세기 칠레 민중 가수죠. 비올레타 파라의 Gracias a la vida. 삶에 감사하며 였습니다. 삶에 감사해. 내게 아주 많은 걸 줬지. 웃음과 눈물로 행복과 슬픔을 구별하게 했고 나와 그대들의 노래가 되게 했네. 이 노래가 바로 그것. 그리고 이 노래는 우리들 모두의 노래. 오늘은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의 음성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걷기 중요하죠. 이 방송 들으시면서 듣는 그 걸으시면서 듣는 노날 가족들 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죠.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폭염 경보도 아니고 폭염 중대 경보가 곳곳에 내려지는 낮 시간대는 좀 피하시고 아침 저녁 그래도 기온이 조금 내려갈 때 걸으시는 게 현명할 듯 싶어요. 안 그랬다간 진짜 몸에 정전을 겪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김영호님, 지금 걷기 더워요. 쪄죽음 맞습니다. 와, 근데 서주모님, 낮에 천마산을 다녀오셨다고요? 다 멈춘다 해도 오늘날 천마산은 다녀왔습니다. 다 멈춰버려도 노날은 결코 멈출 수 없죠.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정전되면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못 들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콩으로 들으시면은 그 충전이 안 되면 참 또 곤란하겠네요. 아, 노나를 함께하는 이 시간 참 첫 곡 제목 그대로 감사합니다. 고민경님, 이사와서 캠핑장에 가까워졌어요. 무더위와 새 집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위로가 되네요. 여전한 노날 방과 캠핑장과 둘레길, 걷기 좋죠. 아침, 저녁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전상수님, 가끔은 언플러그드도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셨는데 아, 공감합니다. 근데 냉장고하고 선풍이 안 될 것 같아요. 노나를 또 못 들으시는 것도 곤란하고. 그저께 저희가 냉면 타령 전해드리면서 전상수님 내일 꼭 냉면 먹어야지 하셨는데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임태희님, 푹푹 찌는 더위도 노날의 정자나무 그늘 같은 쉼터가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음 곡이랑 딱 어울리는 사연이네요. 베토벤의 가곡입니다. 오카레 셀베, 다정한 숲. 이 바로크 시대 유명한 이탈리아 시인이죠. 대본가로도 활동했고 메타스타시오의 작품을 바탕으로 영감을 받아서 지은 가곡이라고 합니다. 사랑스런 숲이여, 행복한 그늘이여, 난 내 사랑의 발자취를 찾아간다네. 이 자연을 찬미하는 노래 들어보시죠. 테너 헤르만 프라이, 레너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 가곡에 이어진 낭만주의 시대 토겔리트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이었습니다. 1840년 가곡의 해에 지어진 리더 크라이스 작품으로 39, 12곡 중에서 세 번째 곡이었어요. 이 리더 크라이스 작품 번호 39는 모두 아이엔도르프의 시에 곡을 붙였죠. 발데스게 슈프라흐, 숲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깊은 밤, 숲속에서 길을 잃은 기사와 숲의 마녀, 로렐라이의 만남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들의 매혹적이면서도 서늘한 대화는 결국 파멸로 끝을 맺죠. 너는 다시는 이 숲을 나가지 못하리라.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음성, 메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로 먼저 작곡한 리더 크라이스 작품 번호 24는 역시 그 가곡의 해에 만들어졌고요. 하이네의 시를 바탕으로 한 가곡집입니다. 먼저 보내드린 베토벤 가곡 다정한 숲이었습니다. 테너 헤르만 프라이가 불렀고요. 레너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베토벤도 이태리 가곡이 귀하게 있네요 하신 김선자님. 그러게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베토벤은 열일했다고. 그리고 정말 앞서가는 아티스트이기도 했죠. 근데 뭐 김선자님도 엄청 앞서가시는데요. 미리 충전하고 충전된 보조 배터리가 있어서 노날은 잘 들으신다고. 정전이 끄떡 없네요. 웨일즈 민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 란 이모르, 바닷가에는. 이 바다가 있는 한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이

이름을 보니까 엘리인입니다. 그녀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노래입니다. 웨일즈의 여성 보컬 앙상블 코르 세이리올의 하모니입니다.

민요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일랜드 민요였어요. 아주 친숙한 멜로디였죠. The Last Rose of Summer의 번안 곡이었습니다. 우리 시인 한경애님의 작품에 이 아일랜드 민요 선율을 붙였네요. 그 시 제목은 폭우에서입니다. 이어라 끈이락 다다른 추억 물진 폭우 찾았네. 귀에 삼삼 잠겨드는 웃음소리 그리워. 그대의 안부도 모른 채 짐은 그날 다히 지느라. 분위기 있는 임태경의 음성에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먼저는 웨일즈 민요였죠. 바닷가에는 웨일즈의 여성 보컬 앙상블 코르 세이리올의 하모니로 함께 했습니다. 배혁진님,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는 짧은 거리 걷기도 힘들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괜히 건강 생각하고 무리해서 걷다가 더 던다는 수가 있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보니까 뭐 35도를 훌쩍 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일 소개해드려야 되나? 장은주님, 토요일이 생일이시라고요. 미리 축하해 주셔도 될까요? 주말은 녹방이시잖아요. 내일도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생각났을 때 빨리 미리 축하해 드릴게요. 또 내일 생각나면 다시 한번 축하해 드릴 수도 있고. 토요일 무슨 계획 있으세요? 아무리 덥더라도 그래도 행복하게 보내셔야죠. 멋진 계획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또 해명을 할 사연이에요. 이민하님, 일요일날 제가 애니오 모리꼬네의 작품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애니꼬 모리꼬네라고 발음을 했답니다. 더위를 먹은 걸로. 죄송합니다. 이민하님, 애니오 모리꼬네가 맞습니다. 뒤늦게 바로 잡을게요.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발음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프랑스 작곡가 미셸 리그랑의 재즈곡 The Summer Knows. 여름날에 짧고 찬란했던 사랑을 추억하는 아련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여름날은 알고 있지라는 제목이 붙었네요. 미국 가수죠. 제키 이벤코의 음성, 크리스 보디의 트럼펫 연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 추억과 트럼펫 음색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오경실 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신청곡입니다. 그리고 선곡표 보고 서예수 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용베르토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 중에서 안드레아 셰니에를 사랑하는 여주인공 막달레나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광풍이 휘몰아치던 시기 안타깝게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그 실존 시.

시인이죠. 앙드레 쉐니에의 삶을 다룬 작품인데요. 이 아리아, 라마마 모르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 귀족 신분인 막달레나 또한 프랑스 혁명으로 어머니를 잃고 절절하게 이 노래를 부르죠. 결국 그녀는 앙드레를 따라 형장으로 향합니다. 이 음성, 이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사실 영화 필라델피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리고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마리아 칼라스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까지 시원하셨나요? 이영선님께서 오늘 밤은 파바로티가 시원하게 자기해 줄 듯. 진짜 열대야를 싹 물러가라 그렇게 외쳐주면 정말 좋겠네요. 자쿠모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칼라프 왕자의 아리아, 넬슨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투란도트 공주의 죽음의 수수께끼를 모두 마친 뒤 반대로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을 맞춰보라고 내기를 걸고는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의 명령으로 왕자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잠들지 못하는 백성들은 무슨 죄일까요? 열대야도 아닌데.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존 알디스 콰이어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우리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은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오페라 앙드레아 셰니에 중에서 막달레나의 아리아였습니다. 어머닌 돌아가시고 틀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공숙경님, 마리아 칼라스 음성이 시작되니 손님들 대화하다가 잠깐 정적이 흘렀네요. 대화는 해도 귀는 음악을 듣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이

0: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에 존재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시원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엔 펠릭스 멘델스존의 극음악입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동명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티타니아의 노래와 요정의 합창 들어보시죠. Come Now Arounder and a Fairy Song. 소프라노 레베카 에반스, 존 넬슨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앙상블과 르젠 꾀흐드베르 바히, 파리의 청년 합창단의 하모니가 함께합니다.
1: 'Come now, a roundel and a fairy song, then for the third part of a minute hence. Some to kill cankers and musk rose buds, some war with rare mice for their leathern wings to make my small elves' coats, and some keep back the clamorous owl that nightly hoots and wonders at our quaint spirits. Sing me now asleep, then to your offices, and let me rest.

펠릭스 멘델스존의 극음악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요정 여왕 티타니아가 잠들기 전에 요정들에게 노래를 부탁하는 장면에 흐르는 노래였습니다. Come now around and a fairy song. 소프라노 레베카 에반스가 불렀고요. 존 넬슨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앙상블과 레제네 꽤르드 바히의 하모니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916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이자 지휘자 로베르트 슈톨츠는 베를린에서 자신의 오페레타 데어 파보리트의 초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받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슈톨츠가 군복을 입은 채 지휘해야 한다는 것.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우호적인 관계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페레타 자체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작품 속에 나오는 노래 한 곡은 곧 슈톨츠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됐죠. 바로 당신은 내 영혼의 황제가 돼주셔야 해요. 작품 속 여주인공이 부르는 이 소프라노의 아름다운 아리아인데요. 그런데 이 노래가 널리 알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레아르의 오페레타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던 테너 요셉 슈미트였습니다. 슈톨츠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그의 키는 겨우 160cm도 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거인과도 같은 장엄하고 아름다운 테너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지닌 힘과 아름다움은 이 노래를 완전히 그만의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가사가 남성이 부르기엔 썩 잘 어울리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이 노래는 오페레타 1막에서 여주인공 마농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고백의 노래. 마농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나라에 비유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한 사람의 황제로 연인을 맞이하고 싶다고 노래합니다. 당신은 내 영혼의 황제가 돼주셔야 해요. 권력이 아니라 사랑의 절대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빈 오페레타 특유의 낭만적인 비유로 정치적인 황제가 아니라 사랑의 왕국을 다스리는 황제를 의미하죠. 흥미로운 점은 황제라는 단어의 시대적 의미인데요. 오늘날에는 황제를 단순히 최고의 사람 정도로 받아들이지만 1916년 당시에는 전혀 다른 울림을 지닌 단어였습니다. 1916년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엔 프란츠 요제프 1세가 황제로 있었고요. 독일에는 비를름 2세가 황제로 군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황제는 동화 속 왕이 아니라 실제 유럽을 움직이는 최고 권력자의 호칭이었습니다. 당시 청중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가 황제였죠. 그 권력을 사랑으로 가져와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맡긴다는 노래. 당신은 내 영혼의 황제가 돼주셔야 해요. 드 조스 데어 카이저 마이너 젤레자인입니다.

0: 로베르트 슈톨츠의 오페레타 데어 파보리트 1막에 나오는 그대가 내 영혼의 황제가 되어주셔야 해요. 소프라노 루치아 폽,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그라운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슈톨츠의 낭만적인 노래입니다. 오 미아벨라 나폴리,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 테너 표트르 베차와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1: Es steht am blauen Meer in der Appel ein Haus, ganz versteckt zwischen Myrten so grün. Dorthin lass uns liebster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어느 여름날 밤이었습니다. 내 나이 9살 때 나는 아버지만큼 젊은 조랑말과 그 말머리에 흔들려서 찰랑거린 노쇠방울 소리가 하도나 좋았습니다. 별빛에 부딪혀서 영롱하게 바스러지는 소리들을 눈이 시리도록 우르렀던 나만의 황홀한 밤이 있었습니다. 서정춘 시인의 동화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말을 몰던 젊은 아버지와 조랑말의 노쇠방울 소리를 사랑한 아들, 두 사람의 이야기만으로도 제목처럼 동화 한 편이 나올 것 같네요. 그 노쇠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우르러본 여름밤 그 하늘을 그 아이는 평생 잊을 수 없겠죠. 어쩌면 우리도 저마다의 노쇠방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삶의 길잡이가 돼주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라지 않았을까요?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소리가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구구한낸 작곡 최승준 편곡 낙타의 방울소리가 가득히 울리네 다령향 정당 숙명 가해금 연주단의 연주 오늘 첫 곡입니다.

구구한 낸작곡 최승준 편곡 낙타의 방울소리가 가득히 울리네 다령향 정당 숙명 가야금 연주단의 연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중국 옛날 금곡을 중국 고금과 우리나라 가야금과 같이 연주하도록 편곡한 곡 오늘 첫 곡으로 감상하셨네요. 오늘 풍류마을 서정춘 시인의 동화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어요. 어린 시절 별빛에 부딪히며 울리던 조랑말의 노쇠방울 소리가 황홀한 여름밤을 만들어주었다고 그렇게 회상하는 시였는데요. 어린 시절 우리의 여름밤을 가장 눈부시고 황홀하게 만들어주었던 그 풍경과 소리를 잠시 떠올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경옥님께서 김영동의 개구리 소리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늘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이호덕 선생의 동시를 노래한 곡입니다. 이호덕 씨, 김영동 작곡 개구리 소리 함께 하시죠. 슬기둥의 반주 김영동의 노래입니다.

먼저 조경옥님께서 청해 주신 곡 이효덕 씨, 김영동 작곡 개구리 소리 김영동의 노래로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이준호 작곡 들춤 들으셨습니다. 실내악단 슬기둥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말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서 전해드리죠.

명나라가 건국된 것은 1368년 고려 말이었습니다. 원나라가 저물고 명나라가 세워지던 시기, 동아시아의 정세는 혼란스러웠죠. 고려에서는 새로 세워진 명나라에 여러 차례 사신을 보냈는데, 이때 명나라에 다녀온 인물 중 한 사람이 정몽주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오가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몽주의 마음은 꽤 착잡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심경을 시로 이렇게 읊었네요. 천지간 백년 사이 이 몸은 한낱 좁쌀 한 알. 공명 두 글자에는 살짝 서리가 앉으려 하네. 귀걸에서는 언제 노래할 수 있을까? 온 종일 선창에서 마음 아프구나. 당시 명은 고려에 대해 꽤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고 사신을 억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몽주는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라 느끼고 모든 걸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때는 바다를 통해 중국을 오갔는데요. 그 과정도 정몽주에게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첫 항해 때는 폭풍우를 만나 필요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외교에서 능력을 발휘했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겪었던 괴로움이 꽤 컸다는 것을 이 시에서 짐작할 수 있네요. 우리는 정몽주를 그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고려의 충신으로만 기억하지만 그의 내면은 더 복잡했을 겁니다. 약소국의 신하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고 어지러운 현실 정치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자신의 책무를 저버릴 수도 없어서 괴로운 심사. 그 마음은 그저 시에 담을 수밖에 없었겠죠. 언제나 귀걸이사를 노래해 볼까 이렇게 말하던 정몽주는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격동에 휩쓸려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오늘 천년향기 정몽주 시 김기수 작곡 고가신조 이 몸이 죽고 죽어 전해드렸습니다. 월화문화재단 회원들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FM 풍기마을 이번에는 조은영 작곡 매화는 말이 없고 봉우리만 맸더라 함께 하시죠. 가요금 앙상블 추노가의 연주입니다.

없고 봉우리만 맸더라. 겉은 부드럽고 아름다우나 속은 강인한 매화를 표현한 곡이었습니다. 가금앙상블 춘호가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백대웅 작곡 다섯 개 악기를 위한 화 함께 하시죠. 정재국의 피리와 박영호의 대금 연주, 김혜숙의 가야금과 원일의 지행 연주, 그리고 장구장단입니다.

백대웅 작곡 다섯 개의 악기를 위한 화 들으셨습니다. 정재국의 피리와 박용호의 대금, 김혜숙의 가야금 연주, 원일의 진과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박병호 작곡 경복궁의 겨울 풍경, 한양 대금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0: TV도 라디오도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는 오직 책만이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유일한 매체였다. 그 시절에는 책에 빠져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자기 자신마저 잊어버리는 경지가 나온다. 장자에 나오는 독서 망향. 너무나도 독서 열중한 나머지 양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 흔히 다른 일에 정신을 뺏겨 중요한 일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라고 풀이된다. 소설가 김현수의 산문집 시절 일기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나 휴대폰 때문에 일상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넘쳐나고 요즘 사람들이 책을 통 읽지 않는다고 탄식하는 소리도 매일매일 들려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책이 그런 염려를 만들어내기도 했네요. 책에 빠져서 양을 잃어버린다는 뜻으로 독서 망향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니 말입니다. 이 독서 망향이라는 말은 독서에 대해서만 쓰인 게 아니라 무언가에 정신을 뺏겨서 중요한 일을 잊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휴대전화 영상을 보느라고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독서 망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느 시대나 사람들을 끌어들여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매력적인 매체가 있었던 건데요. 때로는 독서 망향의 경지에 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서 더위도 걱정도 잊고 잠시나마 그 속에 흠뻑 빠져들 수 있다면 그처럼 좋은 피서가 또 있을까요? 올여름에는 그런 독서 망향을 경험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1: 책방으로 돌아와서 글을 읽는디 혼은 발써 주냥의 집으로 가고 등심만 앉아 글을 읽는디 놀이글로 뛰어있던가 보더라. 맹자전양 해왕의신대 왕월수부론 천리래 오시니 역장효일이 오구고이까 이 글도 모니까 다 대학을 대라. 대학지도 난 제 명명도 가며 제 신민나며 제 지원이 손이라. 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난 신부로다 홍도의 신부들이 우리 초냥의 신부들이 백원아 전황신은 이 숙덕으로 왕에 껐다. 방자 옆에서 따. 아 여보시오 도련님, 백원아 전황씨가 이 목덕으로 왕했단 말은 들었으나 숙덕으로 왕했단 말은 나 금시초문이요. 이놈 네가 모르는 말이다. 태고나 전황시 때는 이가 단단하야 목덕을 야시했거니와 지금 선배들은 이가 단단치 못하니 어찌 목덕을 야시겠느냐. 공자님이 후세를 생각하야 물씬물씬한 쑥덕으로 교일하시고 저 명륜당에다 현몽하였느니라. 도련님 말씀은 하나님이 깜짝 놀랄 거짓말이오. 내 이놈 잔말 말고 천자를 들여오너라. 아니 또 천자는 갑자기 웬일이시오? 천자라는 것은 칠서의 본문이라 그 뜻을 새겨놓고 보면 별 희한한 맛이 다 들어있지. 네, 천자 풀을 한번 할 테니 내가 한번 들어봐. 자, 시, 신천하니 부련 행사시. 부유 비창의 하늘천 축 쓰여 생지어요 금목수화를 받았으니 영생만물을 따지 유현비목 흑정해 방현목하무현 궁상각지구동서남북중앙토색은우루왕 천지 사방이 몇 마리에 한우각마를 지부 연대국조 흥망성쇠 왕군의 음지의 북 우치황소와 기자 초연홍밤의 구유달구롱 전원이제 항부허불기라 삼강이 추왕 거치랑 한순천재장을 씻고 추지허일라린 정생 개장가 강구연울다를 오거시서야 백가오 서간정상찰용 이해가오이 더디진구일종의 체지울체 28수 한도낙서치루 전강별진 가랭금여 숙창가라 원앙금침찰수 절대가인윤 풍윤다열춘추월일열 올생 삼경야우 톰톰경외 배풀장 북의공명 꿈밖에라 포행한사 채란 인생이 우수같이 세월이 절로 올래 남방철의 불모지라 춘가 아래 더워서 공부자의 척한 도덕 이왕의 사가랑 상성의 추서방의 초목의 황낙 가을추 백발이 장짝 오거드며 소년 풍동가들수 양모 간천 찬바람에 백설을 강사의여도 오매불망 우리 사랑 규종 심처감 출장 부용절자의 세루중망 광한록 대부룰은 철저한 고운 태도일생 보아도 나무려 이 몸이 헐 환란아 천사만사 이룰서 이리저리 눈이다 푼지세월 해예 총강 지체는 박대 모든 언니 태전 토별의 박종물 춘향과 날과 단둘이 간접은 북녀자로 노래보자
0: 단소리 춘향가 중에서 천자 뒤풀이 대목 들으셨습니다. 이도령이 춘향과 만나기로 약속한 밤중까지 지루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천자문을 엉뚱하게 읽는 대목이었는데요. 책에 열중하는 게 아니라 춘향 생각에 빠져 책을 엉뚱하게 읽는 이도령의 모습이었네요. 오늘 끝곡 조상현의 창과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천자 뒤풀이 대목 들려드렸습니다. FM 풍요마을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카를로스 폰세카 아마도르는 친구란 앞에서 비판하고 뒤에서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경험에 의하면 진짜 친구는 사계절 내내 친구인 사람이다. 여름 한철만 친구인 척하는 사람도 많다. 작가이자 비판적 언론인인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책 오늘의 역사, 역사의 오늘의 한 대목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오늘 7월 30일은 국제 우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갈레아노는 앞에서 쓴소리를 하지만 뒤에선 칭찬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써놓았는데 요즘엔 앞에서도 칭찬하고 뒤에서도 칭찬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아마도 세상이 그만큼 변했고 힘겨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고 문자를 보내면 하지만 넌 잘 해냈잖아, 대견한 내 친구, 이런 답장을 보내줄 친구가 그리운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모두 친구에 대한 곡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친구 이야기 전해드렸죠. 첫 곡은 영화 콤플리세스라는 그러니까 공모자들 또는 공범들이라는 아르헨티나 영화 OST에서 아미고스 에르마노스 친구들 형제들이라는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페드로 아스나르가 맡았어요. 그의 목소리를 자주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그의 영화 음악가로서의 음악을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곡은 유명한 곡이죠.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1편의 주제가 You've Got a Friend in Me 랜디 뉴만이 쓰고 노래했던 곡. 이 곡을 오늘은 브라질의 가수 베나 로브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노래들을 주제가들을 보사노바로 모은 보사 디즈니라는 음반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유송자 씨, 오늘 정말 수고들 너무 많이 했네요. 땀이 옹달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듯 솟구치는 느낌에 놀랐어요. 라고 하셨고 유가은 씨,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것 같긴 해요. 하셨네요. 또 5332번 쓰시는 분, 최근 식당을 창업한 친구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종일 서서 국수를 마느라 고생하는 제 친구에게 힘내라는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함께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아, 이렇게 지금 엄청 바쁘실 시간일 텐데 들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재방송이라도 꼭 들으시면 좋겠네요. 5332번 쓰시는 분도 문자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 또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두 연주자들의 듀오 연주인데요. 무대 안팎에서 아주 오랜 우정을 보여주는 두 연주자입니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번호 65 가운데 3악장 라르고 들어보시죠.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첼레스테 아이다, 청아한 아이다 였어요. 이 곡 1막에 흐르는 라다메스 테너의 아리아죠. 이 곡을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필립 메칸의 코넷 연주였습니다.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챔버 앙상블의 연주가 함께했고요. 그 전에는 쇼팽의 유일한 첼로 소나타죠. G단조 작품 번호 65 가운데 3악장 라르고,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차현주 씨께서 정하신 곡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생일이었는데 제가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쉽고 미안해요. 엄마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새음에서 축하해 주시면 아들이 행복해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애청하고 있어서 오늘도 6시에 새음 듣고 있을 텐데 아들이 좋아하는 영화 이웃집 토토로의 음악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생일이 좀 살짝 지나버렸는데 오늘도 듣고 있길 바라면서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리면서 축하곡으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의 테마곡, 이 곡을 스튜디오 지브리 공식 오르골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제목으로 익숙한 멜로디죠. 18세기 프랑스 동요입니다.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아, vous dirai-je, maman? 이었어요. 모차르트는 이 곡으로 변주곡을 만들기도 했죠. 이 곡 오늘은 유바리, 마담 꾸꾸라고도 하는데요. 유바리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클레몽틴, 프랑스의 재즈 가수인데요. 일본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클레몽틴이 노래한 애니메이션 벼랑 위의 포니오의 주제가를 노래했어요. Ponyo on the cliff by the sea. 이 곡을 프랑스어로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의 테마곡 스튜디오 지브리 공식 오르골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르골 연주였습니다. 2561번 쓰시는 분, 저에겐 새음을 좋아하는 5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과 어제 오늘 함께 물놀이도 하고 동네 구석구석을 걸으며 소소한 하루를 즐겼답니다. 새음 들으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곳을 여행하는 기분이 듭니다. 라고 하셨네요. 2561번 쓰시는 분,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셨네요. 고맙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요. 네, 이번에는 정대규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어제 세상의 모든 음악 1집 CD를 구매했습니다. LP와 함께했던 젊은 시절, 직장에 외판 영업사원이 방문해서 클래식 LP 전집을 판매했던 것도 생각납니다. 긴 세월이 지난 올해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많이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소중한 두 시간이라는 것에 많은 분들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음악 1집 음반에서 이 곡을 듣고 싶다고 청하셨네요. 유튜브 닉네임 천하 올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유튜브로 늘 함께 해주시는 분 고맙습니다. 청하신 곡, 이 곡 세상의 모든 음악 1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죠. 이 곡 칠레의 안데스 음악 그룹인 알티플라노의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알티플라노가 노르웨이의 합창단, 혼성합창단 스크룹과 함께한 음반 제목이 미사 안디나, 안데스 미사예요. 그 안데스 미사 가운데 Crumbles of Hope라는 곡, 소망의 빵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네 스크룹, 노르웨이 합창단, 그리고 알티플라노, 칠레의 안데스 음악그룹, 그리고 여성 솔로 보컬은 안 헬렌 모원입니다. 들어보시죠.

도란테스의 곡이었어요. 스페인 남부 세비야 출신의 집시 플라멘코 뮤지션입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데요. 다비드 페냐 도란테스, 그냥 도란테스라고 활동을 하는데요. 그가 곡을 쓰고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제목이 오로브로이, 생각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에는 세비야의 집시 어린이 합창단의 코러스가 함께 했어요. 아이들이 플라멘코 창법으로 노래를 했죠. 네, 오로브로이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세상의 모든 음악 2집 음반에도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앞서 청하신 정대규 씨께서 세상의 모든 음악 1집 CD를 사셨다고 해서 2집도 곧 사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집의 수록곡까지 이어드렸습니다. 그 집에는 그 전에는 세상의 모든 음악 1집 수록곡 안데스 미사곡 가운데 소망의 빵 Crumbles of Hope 전해드렸는데요. 노르웨이 합창단 스크룩 그리고 칠레의 안데스 음악그룹 알티플라노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솔로 보컬은 안 헬렌 모원의 노래였습니다. 노래는 영어로 불렀죠. Crumbles of Hope 먼저 들으셨습니다. 8898번 쓰시는 분, 늘 퇴근길에 화성시 회사에서 서울 집까지 세훈과 함께 하는데 저희 아버지 19주기를 맞아 오랜만에 산소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세훈과 동행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반년 전에 태어난 손자가 벌써 올해 대학에 입학했네요 하시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곡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는 이야기도 적어주셨습니다. 안전운전해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책 선물인데요.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악학자들과 함께 피아노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제목이 피아노로의 여정입니다. 일본의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 그는 어느 날 문득 3살부터 평생을 함께한 악기 피아노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렇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원점을 탐구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음악학자들과의 대담, 건반악기 자료관 방문을 통해서 챔발로와 클라비코드 등 다양한 건반악기의 변화 과정부터 사카모토 자신이 오랫동안 들어온 피아노곡 플레이리스트까지 프란츠 출판사에서 아주 단단하게 양장본에 담아낸 이 밀도 높은 기록,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의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 내일까지 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 한 곡 전해드리죠.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라이브 실황 연주인데요. 2013년 투어 라이브입니다.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의 테마곡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입니다.

1992년 여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끝나던 날 몬슈익 언덕의 올림픽 스타디움엔 테너 호세 카레라스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등장했습니다. 메달과 성적을 향한 뜨거운 열기가 잦아들고 선수들이 나라별 깃발이 아닌 친구들의 손을 잡고 입장해 축제를 즐기던 그 순간 두 사람이 부른 노래는 영원한 우정을 노래하는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였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고향인 호세 카레라스는 당시 백혈병을 극복하고 돌아와 온 세상에 뜨거운 환호를 받고 있었는데요. 올림픽 무대를 빛내기에 그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었죠. 그 곁에 파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이 함께 서서 영원한 우정을 노래하는 장면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 경쟁이 끝난 뒤에도 남는 것은 우정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담은 이 곡은 안드류 로이드 웨버가 작곡했고 돈 블랙이 가사를 썼습니다. 이 곡의 가사에는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뜻을 품은 대목이 있습니다. Friends for life, not just a summer or a spring. 한 계절만의 친구가 아니라 평생의 친구. 그래서 이 곡의 제목도 Amigos para siempre인 거죠. 1992년에 열린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냉전이 종식된 후에 처음 열린 올림픽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을 하나로 이어줄 주제가를 구상하게 됐고 그 결실로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가 만들어졌죠. 가사는 영어로 쓰였지만 후렴구에는 스페인어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와 카탈루니아어 아믹스 펠 샘프레 그리고 영어 가사 Friends for Life가 함께 등장합니다. 올림픽을 위해 만든 노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을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서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무대. 국가별로 응원이 치열해지고 갈등도 생기는 걸 보면 과연 올림픽이 인류의 화합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걸까 회의가 들 때도 있죠. 때론 강대국들만의 잔치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격렬한 경쟁은 성화가 꺼질 때 함께 흩어지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청춘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피어난 우정만이 그라운드에 별처럼 떠오르죠. 더구나 냉전 시대가 종식된 뒤 처음 열린 바르셀로나 올림픽엔 그 우정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랫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이끌었던 사마란치 위원장은 이 노래를 특별히 좋아했다고 하죠. 2010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는 아미고스 파라시 엠프레가 울려 퍼져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클래식과 편안한 대중음악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음악, 아름다운 메시지, 부르기 쉬운 선율. 그래서 이 노래는 여전히 많은 나라의 졸업식에서, 국제행사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하죠. 국제 우정의 날이라는 오늘 뮤직 인사이드에서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폐막식에 울려 퍼졌던 노래 아미고스 파라시 엠프레, 영원한 친구들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9513번 쓰시는 분, 개인적으로 88년 올림픽 주제곡 이후로 아미고스 파라시 엠프레 곡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그 곡 바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영원한 친구들이었죠.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 정각입니다.

두 곡의 음악 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욜란다에 대한 사랑 노래였죠. 쿠바의 싱어송라이터 누에바 트로바 운동을 이끌었던 뮤지션 파블로 밀라네스가 곡을 쓰고 노래했습니다. 1980년대 초에 발표한 곡 욜란다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욜란다에 대한 사랑 노래였어요. 곤살로 루발카바 쿠바 출신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인데요. 그의 세 아이 중에 세 살짜리 막내 욜란다의 사랑 대한 사랑이 담긴 자장가였습니다. 곤살로 루발카바가 작곡하고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제프 체임버스의 베이스, 이그나시오 메로아의 드럼 연주가 함께한 제목이 욜란다 아나스였습니다. 김재란 씨, 오늘은 거제도 바닷길에서 새우 함께합니다. 와, 욜란다 좋아요라고 하셨네요. 좋아하시는 노래가 또 마침 나왔네요. 바닷가에서 함께 하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 노래입니다. 스페인 태생의 베네수엘라 가수인데요. 솔레다드 브라보가 브라질 노래 두 곡을 접속해서 불러주는데요. 안토니오 칼로스 조빈과 비니시우스 지 모라이시가 함께 쓴 곡 에우세이 기부지아마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걸 난 알아요 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아노이치 디노스 도이스 라는 곡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부릅니다.

작곡했고요. 함께 연주한 어쿠스틱 가든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스페인 태생의 베네수엘라 가수인데요. 솔레다드 브라보의 노래였습니다. 그녀가 브라질 노래를 두 곡을 접속해서 불렀습니다. 에우세이 기부치아마,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란 걸 난 알아요. 그리고 아노이치드 노스 도이스, 우리 둘의 밤이라는 곡까지 두 곡을 접속해서 불러주었습니다. KT킴2023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네요. 이 방송 듣고 싶었는데 드디어 시간이 되네요 하셨어요. 네, 시간이 안 되시면 새벽 1시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네, 편하실 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방송 때는 보이는 라디오는 없습니다. 네. 한재균 씨, 서귀포에 일이 있어서 제주 시내에서 한라산 중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판악을 넘어가면 주파수가 변경돼서 새음이 잘 안 잡히는데 갓길에 잠시 정차하고 콩으로 듣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다 들으시고 안전운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현정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갑자기 당한 부상 때문에 모처럼 준비해온 여행도 포기했답니다. 하시면서 위로의 음악으로 이 곡 전해달라고.

급선무네요. 그렇죠? 네.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인데요. 작곡에도 직접 참여한 라틴 재즈 스타일의 곡입니다. 리트모 이 로만세, 리듬과 로망스입니다.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 송 전해드렸습니다. 부제가 괄호 안에 더 레인보우가 있죠. 데이빗 산번의 알토 색소폰 연주가 귀에 들어오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 리트모 이 로만세 리듬과 로망스였습니다. 차인복 씨께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광주에 삽니다. 방학을 맞이한 어등초등학교 가족들과 함께 베토벤의 이 곡이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세음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청하신 곡 베토벤의 가곡이죠. 아델라이드 작품 번호 46. 오늘 독일의 테너 베어나 규가의 노래 그리고 크리스토프 베어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이름이나 고향이나 혈액형을 묻듯 MBTI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MBTI 검사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순간 뭘 답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네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그 기호는 처음 만난 이들과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꽤 흥미로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탐색하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통행증이 되기도 하죠. MBTI가 이렇게 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한 유행이거나 대중문화의 가벼운 터치라고만 볼 수는 없는 면이 있습니다. MBTI를 이야기하는 너머에는 현대인의 깊은 관계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조차도 나를 다 알지 못한다는 불안함. 세상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카테고리화하면서 길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마치 또 다른 이름표나 명함처럼 스스로를 어떤 그룹에 넣어두고 안도감을 느끼려는 노력과 같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유난히 사람들과의 만남 뒤에 지치는 이유는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향형을 의미하는 I라는 기호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빌미를 만들어주는 시기죠. 자책의 자리에 그 기호를 넣어두면 약간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공감을 얻는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사람들은 분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별자리, 혈액형, 태어난 요일과 계절까지 참고하곤 했죠. 분류법은 시대마다 모양을 달리하지만 나를 어딘가에 소속시켜야 안심이 되는 심리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의 알파벳으로 상징되는 MBTI 유형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자신을 잘 몰라서 급히 걸어놓은 문패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패라고 생각해보니 많은 것이 이해되기도 하죠. 문패란 원래 집안을 다 정리한 다음에 거는 게 아니라 이삿짐이 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도 일단 걸어두는 거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자신을 다 알고 나서 이름표를 다는 게 아니라 이름표부터 달고 비로소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지도 모르죠. 그 문패로 다 담을 수 없는 아름다움과 추함, 기쁨과 슬픔. 진짜 이해는 바로 그 문패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서는 MBTI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MBTI란 아직 자신을 잘 모르는 채로 일단 걸어놓은 문패 같다는 이야기 공감이 되시죠? 오늘 함께 했고요. 이어서 전해드린 곡 스팅의 Shape of My Heart를 리 리트나워의 음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세 명의 기타리스트가 함께 했습니다. 리 리트나워와 함께 앤디 맥키 그리고 스티브 루카서가 함께 연주해 주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니나 시몬의 노래입니다. July Tree라는 곡인데요. 7월의 나무 July Tree 7월의 나무라는 노래죠. 사계절의 변화에 비유해서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 과정을 노래했는데요. 마침내 7월이 되면 7월의 나무 꼭대기에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이 만개할 거야. 당신의 7월은 어땠는지 이렇게 노래하는 곡이었는데 이 곡 여러분에게 7월의 끝자락에 전해드립니다.

July Tree, 7월의 나무, 니나 시몬의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금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윤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1일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니 콘서트 홀에서 펼쳐진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한재민이 연주하는 에네스쿠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가브리엘 베베실레아가 지휘하는 드보르자기의 교향곡 6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루마니아 부크레슈티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1868년에 설립된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루마니아 필하모닉 협회에 의해서 창단이 됐고요. 루마니아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향악단입니다. 주로 부크레슈티의 루마니아 아테네움에서 연주회를 열고 있지만 오늘 들으실 작년 12월 1일 음악회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열린 공연입니다. 이번 음악회 전반부에는 루마니아의 작곡가 에네스쿠의 곡들이 연주되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첼리스트 한재민이 출연해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 공연입니다. 먼저 첫 곡은 에네스쿠의 루마니아 랩소디 1번입니다. 이 곡은 에네스쿠의 곡 중에서도 아주 자주 연주되는 유명한 곡이죠. 1901년에 작곡이 됐고요. 루마니아 민속 선율과 춤곡 리듬을 바탕으로 한 화려한 관현악곡입니다. 본래 랩소디라는 음악이 좀 자유로운 형식으로 된 곡이죠. 이제 들으실 에네스쿠의 루마니아 랩소디 1번 역시 자유로운 형식 속에 밝고 활기찬 분위기가 흐르고 또 축제적인 분위기도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에네스쿠의 루마니아 랩소디 제1번 A장조 작품 번호 11-1 들으시겠는데요. 연주에는 가브리엘 베베실레아가 지휘하는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조르제 에네스쿠의 루마니아 랩소디 제1번 A장조 작품 번호 11-1을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가브리엘 베베쉘리아가 지휘하는 조르제 에네스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작년 12월 1일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니 콘서트 홀에서 펼쳐진 조르제 에네스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을 듣고 계신데요. 네, 루마니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루마니아

미아 작곡가 에네스쿠의 곡이 더 멋지게 들립니다. 이제 다음 곡으로 역시 에네스쿠의 곡이 연주됩니다. 에네스쿠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적 협주곡이 연주되는데요. 이 곡도 앞서 들으신 루마니아 랩소디 1번과 마찬가지로 1901년에 작곡됐습니다. 앞서 들으신 루마니아 랩소디 1번과 비슷한 시기의 작품인데요. 에네스쿠가 20살 무렵에 파리에서 작곡한 곡입니다. 초연은 좀 늦어져서 1909년에 초연이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프랑스의 첼리스트 조셉 살몽이 독주를 맡았고 작곡가 에네스쿠가 직접 지휘를 맡았습니다. 이 곡에서는 첼로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또 오케스트라와 계속 상호작용을 하면서 좀 오케스트라의 역할도 좀 중요합니다. 상당히 서사적인 곡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통적인 3악장 구성의 협주곡은 아니고요. 하나의 악장에 여러 가지 성격의 곡들이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바르샤바 공연에서는 우리나라의 첼리스트 한재민이 이 곡을 연주합니다. 한재민은 에네스쿠 콩쿨 우승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곡을 아주 잘 연주하는 첼리스트로 손꼽히고 있는데 연주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한재민의 첼로 연주로 조르지 에네스쿠의 교향적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8 들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베베쉘레아가 지휘하는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조르지 에네스쿠의 첼로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적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8번 들으셨습니다. 한재민의 첼로 연주, 가브리엘 베베쉘레아가 지휘하는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작년 12월 1일 바르샤바 필하모니 콘서트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 듣고 계신데요. 네, 한국의 젊은 첼리스트 한재민 아주 훌륭한 연주를 들려줬습니다. 첼리스트 한재민은 지난 2021년에 에네스쿠 국제음악콩쿨 첼로 부문에서 대회 역사상 최연소로 우승을 차지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제네바 국제음악 콩쿨 첼로 부문에서는 최연소로 3위를 차지했고요. 또 2022년 윤희상 국제음악 콩쿨 첼로 부문 우승을 거두면서 음악계에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폴란드 바르샤바 공연에서도 아주 호소력 있는 첼로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작년 12월 1일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니 콘서트 홀에서 열린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 음악회 지휘는 루마니아 출신의 지휘자 가브리엘 베베쉘레아가 맡았습니다. 가브리엘 베베쉘레아는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로 활동 중이고요. 특히 에네스쿠의 음악을 참 잘 해석하는 지휘자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악기 연주단체 무지카 리체르카타의 창립자이면서 예술 감독이기도 하죠. 오늘 듣고 계신 바르샤바 공연 후반부에는 체코 작곡가 안토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6번을 선보입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6번은 오늘날 그렇게 자주 연주되는 편은 아니지만 참 아름다운 곡입니다. 드보르작의 전원 교향곡이라고 할 정도로 목가적인 분위기가 있고요. 풍부한 표정을 담고 있는 곡이죠. 드보르작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이 교향곡 6번은 상당한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연주가 됐고 그리고 이 교향곡을 작곡할 당시에 드보르작이 특히 브람스의 교향곡 중에서도 제2번 교향곡의 매력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두 작품 사이에 비슷한 점이 좀 있는데요. 우선 두 교향곡 모두 D장조로 작곡이 돼 있고 목가적인 느낌이 강하고요. 또 마지막 4악장의 연주 효과가 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4악장 도입부가 브람스의 교향곡 2번을 상당히 많이 닮아 있죠. 드보르작의 교향곡 6번 모두 4개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악장은 알레그로 논 탄토,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스케르초, 퓨리안트, 프레스토, 4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콘 스피리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브리엘 베베쉘레아가 지휘하는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안토니 드보르작의 교향곡 6번 D장조 작품 번호 60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교향곡 6번 D장조 작품 번호 60 전 4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가브리엘 베베셸레아가 지휘하는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작년 12월 1일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닉 콘서트 홀에서 열린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 실황 듣고 계신데요. 네, 드보르작의 교향곡 6번 연주에 이어서 앙콜곡도 한 곡 연주됩니다. 미에치스와프 바인베르크의 모라비아 주제에 의한 랩소디 중에서 피날레를 들으시겠습니다. 가브리엘 베베셸레아가 지휘하는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바인베르크의 모라비아 주제에 의한 랩소디 중에서 피날레를 들으셨습니다. 가브리엘 베베실레아가 지휘하는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작년 12월 1일 폴란드 바르샤바 필하모닉 콘서트 홀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음반으로 사무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들으시겠습니다. 윈스턴 단 포겔이 지휘한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사무엘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시오를 윈스턴 단 포겔이 지휘한 조르지 에네스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윤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곡 배창복입니다. 얼마 전 아침 출근길, 집을 나설 때는 괜찮았는데 집을 나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잠깐이면 그치겠지 싶었는데 빗방울은 오히려 조금씩 더 굵어집니다. 결국 발걸음을 돌려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투명한 비닐 우산 하나를 집어 계산을 마치고 우산을 펼칩니다. 접혀있던 우산 살이 펴지는 소리와 함께 지붕 하나가 머리 위에 생깁니다. 비닐 우산의 좋은 점은 하늘이 그대로 보인다는 것이죠. 투명한 우산 위로 빗방울들이 맺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 하나, 그러다가 또 하나가 지붕 위로 올라타고 뒤이어 투둑투둑 떨어지는 빗방울과 만납니다. 그렇게 크기를 키워가던 물방울은 어느 순간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몸을 길게 늘이며 흐르다 또르르르 굴러 떨어집니다. 걱정 하나, 서운함 하나, 피곤함 하나, 그 하나하나는 아주 작아서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작은 감정들이 조금씩 마음 위에 맺히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로 이어져 한꺼번에 흘러내릴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닌 일에 갑자기 눈물이 나고 또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죠. 그날의 감정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맺혀있던 마음들이 비로소 함께 흘러내린 것이겠죠. 정다운 가곡 오늘 준비한 첫 곡은 엄원용 씨 정덕기 곡 붙이지 못할 편지입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강혜정의 노래로 엄원용시 정덕기고 붙이지 못할 편지 함께 하셨습니다. 석호시 조두남곡 뱃노래 바리톤 황병덕의 노래로 조지훈시 김정수곡 승무 소프라노 박계 그리고 박두진시 정연택곡 솔바람 베이스 김인수의 노래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석호 씨 조두남곡 밴노래 바리톤 황병덕 조지훈 씨 김정수곡 승무 소프라노 박계 박두진 씨 정연택곡 솔바람 베이스 김인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미 씨 이민정곡 여름 냇가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주 여성 합창단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얼룩말은 근사한 흑백 줄무늬의 소유자다. 그 줄무늬는 진화 과학자들에겐 수백 년 동안 최대 연구 대상 중의 하나였다. 요즘 가설에는 흡혈파리가 원인이라고 한다. 오래전에 흡혈파리는 어떤 한 종류의 말에게는 목숨까지 위협적이었다. 그런데 그 흡혈파리들이 흑백의 색깔 대비가 강한 곳에는 앉지 못했다. 덕분에 그 한 종류의 말들이 흑백의 줄무늬를 가진 얼룩말로 진화했다는 거다. 해로운 존재, 나쁜 존재를 피하려는 노력과 지혜도 멋진 진화의 과정이자 결과가 되기도 한다.

요즘 야구 선수들 눈 밑에 검은 줄을 칠하고 나오죠. 여름에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게 바로 이 치타한테 얻은 지혜라고 합니다. 누구한테서 얻든 나를 지나치게 힘들게 하는 존재들로부터 얼른 도망치고 피하는 것도 최선의 진화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이 영화 제목 기억하신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1972년 영화고요. 크리스 미첨과 올리비아스 주연의 영화 썸머타임 킬러 중에서 컨트리 러버스가 부른 런 앤 런 이 곡을 영화 일포스티노의 영화 음악가죠. 루이스 바칼로프가 편곡한 썸머타임 킬러 모음곡 중에서 파트 1이었습니다. 이제 7월도 뭐 내일까지 하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7월에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는 샵 93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늘 100원입니다. 모바일 콩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요즘 워터밤 이벤트가 많죠. 새싹이시고요. 염진배 씨. 워터밤보다 좋은 에어컨 아래 협디의 클래식밤 하셨습니다. 이 밤을 가지고 언어 유유를 해주신 거죠. 노력상 드리겠습니다. 워터밤 클래식밤. 워터밤 이벤트에 가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더운 데서 미지근한 물 맞으면 시원할까요? 여러분, 집에 계신 여러분이 아주 현명한 청취자십니다. 4291번, 시간은 조용히 음악처럼 흘러갑니다. 한 계절의 중앙에서 클래식 FM이 있어 견딜만한 하루입니다. 하셨는데요. 이 마음의 선풍기, 마음의 에어컨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음악 첫 곡부터 시작했습니다. 게시판 통해서 김은영 씨께서 안녕하세요 협디님, 항상 잠자리에 누워서 듣다가 오늘은 고속도로 위에서 듣습니다. 휴가 다녀오시는 건가요? 앞뒤로 뻥 뚫린 도로를 달리며 듣는 기분이 새롭습니다. 차가 낡아서 음악 감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기분만은 매우 좋습니다. 남편과 아들과 시댁 가는 길인데, 아, 시댁 가시는 길이었군요. 아직 더 가야 해서요. 오히려 좋네요. 도착 때까지 함께해 줄 당밤이 있어 감사한 밤입니다 하셨습니다. 가끔 도로 위에서 당신의 밤과 음악 듣는 분들을 상상해 봅니다. 저희 운수업계에 계신 분들은 뭐 기별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한편으로 또 밤길을 홀로 멀리 가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좀 듣다 보면 도착, 이런 마법 같은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2690번, 무더운 한여름밤이지만 가을의 소설바람같이 시원한 상엽님의 멘트와 들려주시는 명곡들로 더위를 잊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더위 잘 나십시오. 신청곡은 그리그의 솔베이그의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 곡도 뭐 북유럽 음악이어서 그런지 들으면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그의 솔베이그의 노래, 소프라노 안나 네트레프코의 음성, 프라 필하모니아의 연주입니다.

Love You, O Chevalier. 갈색 머리의 소녀, 드뷔시의 프렐류드 1권 중에서 여덟 번째 곡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은 3649번 시청곡이었는데요. 오늘부터 여름 휴가, 아침부터 막히는 고속도로 뚫고 발왕산 아래 콘도에, 여기는 25도입니다. 신청곡은 드뷔시의 프렐류드 중에 한 곡 청합니다 하셔서 갈색 머리의 소녀 보내드렸습니다. 고도 1,459m의 발왕산, 평창이시군요. 평창으로 휴가 가신 분들 많이 계시죠? 시원하시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 웨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전해드리신 곡은 26900권 신청곡, 그리그의 솔베이그의 노래, 소프라노 안나 네트랩코의 음성, 프라 피라모니아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이 바흐의 두 대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디단추오, 바흐 작품 번호 1043을 합시코드 연주용으로 편곡한 음악입니다. 조성도 원래는 디단추오에서 조금 더 듣기 편한 조성이죠. C단추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늘 바이올린으로 익숙한 곡을 오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다비드 프레이와 오드리 비구르의 피아노 듀오, 뚜르주 시립 오케스트라가 함께합니다.

바흐의 음악 두 곡이었습니다. 자, 지금 들으신 곡은 1955년도 뉴욕 30번가 스튜디오 모노 레코딩, 정말 유명한 글렌 굴드의 바흐 골드베르크 연주죠. 이것을 이 젠프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타이밍 강약, 그리고 또 페달을 어떻게 밟았는지 이런 것들을 파형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야마 디클라비오 자동 연주 피아노에 입력을 해서 그렇게 듣게 되는 글렌 굴드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죠. 뭐 AI 시대에는 더 새로운 기술이 나오겠지만 당시로서는 이 모노 연주를 스테레오로 들을 수 있는 아주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글렌 굴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전해드리신 곡, 바흐의 두 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C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62 중에서 2악장 라르고 만원탄토였습니다. 다비드 프레이와 오드리 비구르의 피아노, 듈루즈 시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504번 시벨리우스의 음악 신청합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서 덥진 않지만 답답한 여름밤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에어컨을 틀 때 이 환기가 잘 안 되면 그런 답답함을 갖게 되죠. 여러분 환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면서 음악 듣겠습니다. 시벨리우스의 연습곡 작품 76의 2 신청하신 지안 왕의 첼로 웨란 주엘쇼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러체미뉴 외로운 아코디언, 라코르데옹 이 곡을 노르웨이 출신의 기타리스트죠. 윤 라르센과 러시아 출신의 파스칼 드 루체기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들려드린 음악 0504번 신청곡 시벨리우스의 연습곡 작품 76-2 지안왕의 첼로 웨란 듀엘쇼의 기타였습니다. 9058번 휴가라 신청곡 보내면 선곡된다고 해서 여러 번 문자와 신청곡을 보냈는데 나오지 않네요. 멜로디는 동요스러운데 가사는 공포인 말로의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중에서 기상나팔 신청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다 보면 저희 다 소개해드립니다. 신청하신 곡이 약간 납양특집 느낌입니다. 총에 맞은 북치는 병사가 죽어가면서 어떤 환상을 겪는 그런 내용인데요. 조금 서늘한 느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말로의 가곡집 어린이의 이상한 뿔피리 중에서 첫 번째 곡 기상나팔입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음성입니다.

배우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순서 밤의 한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영화 파니핑크의 감독이자 또 작가기도 합니다. 도리스 대류의 소설 나 이뻐의 한 페이지입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중년 여성 루시입니다. 루시는 지금 가족과 함께 한 휴양지로 휴가 여행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해변가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자가 앞을 지날 때마다 매번 남편과 딸을 붙들고 물어댑니다. 솔직히 말해봐. 내가 더 예뻐? 아니면 더 못생겼어? 말해봐.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뭐라고 해도 마음 상하진 않을 자신 있어. 정말이야. 내가 어떤지 그냥 알고 싶어서 그래. 남편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신음하듯 소리칩니다. 딸은 입 밖으로 말하진 않지만 솔직히 말해 엄마의 배는 좀 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장면이 반복되니 소설은 얼핏 중년 부인의 변해버린 외모에 대한 집착과 젊은애에 대한 상실감을 그린 듯합니다.

하지만 루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인생 자체에 대한 깊은 공허와 외로움입니다. 새로운 인생과 일상에 대한 갈망과 기대입니다. 그러니 루시는 휴가지에서 끝없이 집을 보러 다닙니다. 그곳에 집을 사거나 빌릴 것도 아니면서 그저 집을 보러 다닙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늘 말합니다. 앙겔리나, 상상해봐. 전혀 다른 곳에서 산다는 건 얼마나 멋진 일일까? 루시는 그 다른 생을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도 잘 압니다. 그러니 어느 날 남편이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과 지적인 사람이 되는 것 중에 한쪽만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냐고 묻자 대답합니다. 지적인 쪽을 택하겠어.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니까. 그동안 내가 예쁘냐고 외모를 자신 없어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죠. 비텍스 선글라스만 있으면 친구들 중에 가장 돋보일 거라며 사달라는 딸한테도 말합니다. 늘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야. 루시는 사실 알고 있는 겁니다. 중년 여성의 위기감은 외적인 젊음의 상실에서가 아닙니다. 지나온 인생 전체에 대한 자기 평가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평가에서 오는 상실과 공허, 외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지금까지의 삶의 장소나 시간, 일상의 습관과 태도에서 벗어나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생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나 위로 같은 것으로는 성취할 수 없다는 걸 중년의 루시는 역설하는 겁니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영화 파니핑크의 감독이자 작가인 도리스 데리의 소설. 정말 이 연애하는 남자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나 이뻐? 예, 한 페이지였습니다. 함께 하신 음악은 도리스 데리의 영화 파니핑크에도 삽입됐던 곡이죠. 샤를 드위몽이 쓴 Non je ne regrette rien, 아니요 난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에디트 피아프의 음성이었습니다. 1809번, 어제 밤의 한 페이지에서 전해주신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님의 소식, 대장암으로 못 버티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안 돼 하고 외쳤네요. 애정하는 작가라 어느 여름 20권쯤 이어보면서 마냥 즐거워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거군요. 우리 아빠 대장암 투병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어서 정말 힘들게 가셨겠구나, 슬퍼집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더 전해졌습니다. 클래식 음악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뮤지컬 영화 원스의 주인공이자 또 뮤지션인 글렌 한사드가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체코 출신의 가수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와 함께 주연을 맡은 아일랜드 음악 영화 원스가 벌써 한 20년이 됐습니다. 이 영화가 흥행하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고, 또 Falling Slowly 이 곡은 8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56세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애청자분들이 이 글렌 한사드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요청을 하셔서 그의 대표곡 Falling Slowly 준비했습니다. 하늘에서도 꼭 기타를 잡기 바라면서 그의 명복을 빕니다. 영화 Once OST 중에서 Falling Slowly,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의 음성입니다.

글렌 한사드를 추모하며 그가 평안에 이르기를 바라며 두 곡을 보내드렸습니다. 스코틀랜드 민요 선율의 가사를 붙인 잉글랜드 성가죠. Morning Has Broken. 덴마크의 클래식 기타리스트 코 노어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Once OST 중에서 Falling Slowly.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의 음성이었습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단추 작품 20일 중에서 2악장 라르게토, 다니엘 트리포노프의 피아노, 미얼 플레트네프가 지휘하는 말러 초인부 오케스트라의 연주 보내드렸습니다. 2068번, 안녕하세요. 직업 군인인데 야근하고 이제 퇴근하고 있습니다. 매일 블루투스로만 음악 듣다가 색다른 느낌으로 라디오를 들여보려고 하다가 당밤을 처음 들어보네요. 무더운 여름에 야근하려니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비발디 사계 중에 여름 3악장 신청합니다. 모두 더운 날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는데요. 충성 잘 오셨습니다. 아, 요즘에 라디오를 이 실물 라디오로 그러니까 블루투스 앱 연결해서 듣는 게 아니라 실제 라디오에 전파를 수신해서 듣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집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희경 시인도 요즘 라디오에 빠져 있어서 안테나를 또 따로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이 라디오의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소음과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 직업군인 2068번 다음 오실 때는 관등성명을 확실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 뭐 다른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청취자분들을 좀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근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군대도 야근이 있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직업군인 분들은 때에 따라서 야근도 많이 하고 바쁘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원하게 전악장으로 함께합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G단추 리용번호 315 여름 1악장 알레그로 논몰토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프레스토 에이드리언 챈들러가 이끄는 영국의 고음악 앙상블 라세레니시마입니다.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G단추 리용번호 315 여름 전악장 보내드렸습니다. 에이드리언 챈들러가 이끄는 영국의 고음악 앙상블 라세레니시마였습니다. 공성환 씨께서 라흐마니노프 엘레지를 루간스키 연주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루간스키 연주는 실황 연주 외에는 정식 음원이 없어서 오늘 안드레이 가블로프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라흐마니노프의 엘레지 작품 3의 1, 안드레이 가브릴로프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지금 들으시는 곡은 드보르작의 슬라브 춤곡 10번 2단조 작품 72의 2였습니다. 크루트마 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 히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이홍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남몰래 야금야금 듣다가 오랜만에 글 남깁니다.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지양해야 될 청취 방법입니다. 왜 남몰래 듣습니다? 왜 남몰래 듣습니까? 제가 창피하신 건 아니시죠? 여러분 좋은 건 나누셔야 됩니다. 남몰래 듣지 마십시오. 사연 이어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피아노 연습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서 삶의 기쁨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익히는 곡인 플랑크의 음악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음악과 글과 매일의 작은 행복 두 시간 든든히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당신의 밤과 음악이 배출한 뭐 다양한 합격자분들이 계시면 임용고시 합격의 주인공 이용주 선생님이십니다. 방학이셔서 여유가 좀 생기셨나 봅니다. 피아노를 다시 시작하셨다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공부하시는 많은 뭐 수험생분들부터 해서 뭐 회사원 승진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공시생분들 정말 많이 계시죠? 저희 합격방송입니다. 애청 부탁드리고 널리 또 소문도 내주십시오. 요즘에 이 공시생들 사이에 당신의 밤과 음악 듣는 게 유행이라는데 공시생분들 어서 나와서 빨리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이홍주님을 위한 음악, 블랑크의 즉흥곡 15번 C단조, 에디트 피아프를 위한 헌사입니다. 이 1959년에 작곡한 음악인데요. 저희 1부에서도 들려드렸죠. 전설의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를 위한 헌사라는 지금 들려드린 이 부제가 붙은 곡입니다.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0467번 모든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 초단위로 느끼는 요즘입니다. 아이가 중2로 향해 가면서 마음을 다듬는 중입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부탁하신 곡이 바로 It Never Entered My Mind 였습니다. 이 마일즈 데이비스의 이 곡과 또 에릭 사티의 짐노패디 1번을 접속한 음악 조지 슈링이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한반도의 평화 유지의 주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중2 학생들입니다. 이 삶에는 다 기복이 있죠. 조금만 마음 느긋하게 먹으시고 기다리시면 분명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부모님들도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음악 보내드렸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이홍주 선생님을 위한 플랑크의 즉흥곡 15번 세단추 에디트 피아프를 위한 헌사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볼의 파바누를 편곡해 가사를 붙인 음악 비아쪼 여행이었습니다. 테너 마르첼로 알바레스와 살바토르의 리치트라가 함께했습니다. 김민지 씨께서 토토의 아프리카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더워서야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우물가에서 이 숭늉을 찾으시는, 이러시면 저희가 정체성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술집에서는 술을 드시고 찻집에서는 차를 드시고 저희 형제 이상호 아나운서에게 부탁을 해놓을 테니 거기서 들으시기 바라면서, 아프리카, 아웃 오브 아프리카 영화 음악 어떻습니까? 플라잉 오브 아프리카, 존 베리의 오리지널 스코어로 보내드리면서 7월 30일 목요일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한여름 폭염 속 정전으로 에어컨이 멈추고 선풍기가 멈추고 냉장고와 텔레비전도 멈췄습니다. 충전을 미뤄둔 휴대전화는 어느새 잔량이 10%. 끊긴 건 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 위에 홍소연입니다. 인터넷과 통신까지 끊어놓는 현대판 블랙아웃은 전기에 기대서 굴러가던 우리의 일상을 순식간에 멈춰 세우면서 모든 걸 마비시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누리던 일상이 멈추고 나서야 비로소 전기의 존재 가치가 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곁에도 너무나 익숙해서 그 소중함을 놓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잊는 게 이 걷기가 아닐까 싶어요. 니체가 그랬습니다.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에서 나온다고. 루소도 말했죠. 걸음을 멈추면 생각도 멈춘다. 나의 정신은 오직 나의 다리와 함께 움직인다고. 걷는 것, 그게 어쩌면 삶에서는 정전의 반대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의 첫 곡. 20세기 칠레 민중 가수죠. 비올레타 파라의 Gracias a la vida. 삶에 감사하며 였습니다. 삶에 감사해. 내게 아주 많은 걸 줬지. 웃음과 눈물로 행복과 슬픔을 구별하게 했고 나와 그대들의 노래가 되게 했네. 이 노래가 바로 그것. 그리고 이 노래는 우리들 모두의 노래. 오늘은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란차의 음성으로 목요일 노래의 날개 위에 문 열었습니다. 걷기 중요하죠. 이 방송 들으시면서 듣는 그 걸으시면서 듣는 노날 가족들 꽤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죠.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폭염 경보도 아니고 폭염 중대 경보가 곳곳에 내려지는 낮 시간대는 좀 피하시고 아침 저녁 그래도 기온이 조금 내려갈 때 걸으시는 게 현명할 듯 싶어요. 안 그랬다간 진짜 몸에 정전을 겪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김영호님, 지금 걷기 더워요. 쪄죽음. 맞습니다. 와, 근데 서주모님, 낮에 천마산을 다녀오셨다고요? 다 멈춘다 해도 오늘 낮 천마산은 다녀왔습니다. 다 멈춰버려도 노날은 결코 멈출 수 없죠.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정전되면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못 들으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콩으로 들으시면은 그 충전이 안 되면 참 또 곤란하겠네요. 아, 노나를 함께하는 이 시간 참 첫 곡 제목 그대로 감사합니다. 고민경님, 이사와서 캠핑장에 가까워졌어요. 무더위와 새 집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위로가 되네요. 여전한 노날 방과 캠핑장과 둘레길 걷기 좋죠. 아침 저녁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전상수님, 가끔은 언플러그드도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셨는데 아, 공감합니다. 근데 냉장고하고 선풍기는 안 될 것 같아요. 노나를 또 못 들으시는 것도 곤란하고. 그저께 저희가 냉면 타령 전해드리면서 전상수님 내일 꼭 냉면 먹어야지 하셨는데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임태희님, 푹 찌는 더위도 노날의 정자나무 그늘 같은 쉼터가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음 곡이랑 딱 어울리는 사연이네요. 베토벤의 가곡입니다. 오카레 셀베, 다정한 숲. 이 바로크 시대 유명한 이탈리아 시인이죠. 대본가로도 활동했고 메타스타시오의 작품을 바탕으로 영감을 받아서 지은 가곡이라고 합니다. 사랑스런 숲이요, 행복한 그늘이요, 난 내 사랑의 발자취를 찾아간다네. 이 자연을 찬미하는 노래 들어보시죠. 테너 헤르만 프라이, 레나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베토벤 가곡에 이어진 낭만주의 시대 토겔리트 로베르트 슈만의 작품이었습니다. 1840년 가곡의 해에 지어진 리더 크라이스 작품으로 39, 12곡 중에서 세 번째 곡이었어요. 이 리더 크라이스 작품번호 39는 모두 아이엔도르프의 시에 곡을 붙였죠. 발데스게 슈프라흐, 숲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깊은 밤, 숲속에서 길을 잃은 기사와 숲의 마녀, 로렐라이의 만남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들의 매혹적이면서도 서늘한 대화는 결국 파멸로 끝을 맺죠. 너는 다시는 이 숲을 나가지 못하리라. 소프라노 엘리 아멜링의 음성, 메르크 데무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참고로 먼저 작곡한 리더 크라이스 작품 번호 24는 역시 그 가곡에 해에 만들어졌고요. 하이네의 시를 바탕으로 한 가곡집입니다. 먼저 보내드린 베토벤 가곡 다정한 숲이었습니다. 테너 헤르만 프라이가 불렀고요. 레너드 호칸슨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베토벤도 이태리 가곡이 귀하게 있네요 하신 김선자님. 그러게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베토벤은 열일했다고. 그리고 정말 앞서가는 아티스트이기도 했죠. 근데 뭐 김선자님도 엄청 앞서가시는데요. 미리 충전하고 충전된 보조 배터리가 있어서 노날은 잘 들으신다고. 정전이 끄떡 없네요. 웨일즈 민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 란 이모르. 바닷가에는 이 바다가 있는 한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이름을 보니까 엘리인입니다. 그녀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을 것임을 약속하는 노래입니다. 웨일즈의 여성 보컬 앙상블 코르 세이리올의 하모니입니다.

민요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아일랜드 민요였어요. 아주 친숙한 멜로디였죠. The Last Rose of Summer의 번안 곡이었습니다. 우리 시인 한경애님의 작품에 이 아일랜드 민요 선율을 붙였네요. 그 시 제목은 폭우에서입니다. 이어라 끈이락 다다른 추억 물진 폭우 찾았네. 귀에 삼삼 잠겨드는 웃음소리 그리워. 그대의 안부도 모른 채 짐은 그날 다히 지노라. 분위기 있는 임태경의 음성에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먼저는 웨일즈 민요였죠. 바닷가에는 웨일즈의 여성 보컬 앙상블 코르 세이리올의 하모니로 함께 했습니다. 배혁진님, 일기예보를 보니까 다음 주는 짧은 거리 걷기도 힘들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괜히 건강 생각하고 무리해서 걷다가 더 던다는 수가 있죠.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보니까 뭐 35도로 훌쩍 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내일 소개해드려야 되나? 장은주님, 토요일이 생일이시라고요. 미리 축하해 주셔도 될까요? 주말은 녹방이시잖아요. 내일도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생각났을 때 빨리 미리 축하해 드릴게요. 또 내일 생각나면 다시 한번 축하해 드릴 수도 있고. 토요일 무슨 계획 있으세요? 아무리 덥더라도 그래도 행복하게 보내셔야죠. 멋진 계획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아, 그리고 제가 또 해명을 할 사연이에요. 이민하님, 일요일 날 제가 애니오 모리꼬네의 작품을 전해드렸는데 제가 애니꼬 모리꼬네라고 발음을 했답니다. 더위를 먹은 걸로. 죄송합니다. 이민하님, 애니오 모리꼬네가 맞습니다. 뒤늦게 바로 잡을게요.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써서 발음하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프랑스 작곡가 미셸 리그랑의 재즈곡 The Summer Nose. 여름날에 짧고 찬란했던 사랑을 추억하는 아련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여름날은 알고 있지라는 제목이 붙었네요. 미국 가수죠. 제키 이벤코의 음성, 크리스 보디의 트럼펫 연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 추억과 트럼펫 음색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은 오경실 님이 듣고 싶다고 하신 신청곡입니다. 그리고 선곡표 보고 서예수 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용베르토 조르다노의 오페라 안드레아 셰니에 중에서 안드레아 셰니에를 사랑하는 여주인공 막달레나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의 광풍이 휘몰아치던 시기 안타깝게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그 실존 시인이죠. 앙드레 셰니에의 삶을 다룬 작품인데요. 이 아리아, 라마마 모르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 귀족 신분인 막달레나 또한 프랑스 혁명으로 어머니를 잃고 절절하게 이 노래를 부르죠. 결국 그녀는 앙드레를 따라 형장으로 향합니다. 이 음성, 이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으로 사실 영화 필라델피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리고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마리아 칼라스에서 루치아노 파바로티까지 시원하셨나요? 이영선님께서 오늘 밤은 파바로티가 시원하게 자기 해줄 듯. 진짜 열대야를 싹 물러가라 그렇게 외쳐주면 정말 좋겠네요. 자쿠모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칼라프 왕자의 아리아, 넬슨 도르마, 아무도 잠들지 말라. 투란도트 공주의 죽음의 수수께끼를 모두 마친 뒤 반대로 그녀에게 자신의 이름을 맞춰보라고 내기를 걸고는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의 명령으로 왕자의 이름을 알아낼 때까지 잠들지 못하는 백성들은 무슨 죄일까요? 열대야도 아닌데.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존 알디스 콰이어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우리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은 움베르토 조르다노의 오페라 앙드레아 셰니에 중에서 막달레나의 아리아였습니다. 어머닌 돌아가시고 틀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공숙경님, 마리아 칼라스 음성이 시작되니 손님들 대화하다가 잠깐 정적이 흘렀네요. 대화는 해도 귀는 음악을 듣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이 마리아 칼라스의 음성이 존재감이 있다는 얘기겠죠. 시원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엔 펠릭스 멘델스존의 극음악입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동명의 희곡을 바탕으로 한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티타니아의 노래와 요정의 합창 들어보시죠. Come Now, A Rounder and a Fairy Song. 소프라노 레베카 에반스, 존 넬슨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앙상블과 르젠 꾀흐드 베르바히, 파리의 청년 합창단의 하모니가 함께합니다.
1: 'Come now, a roundel and a fairy song, then for the third part of a minute hence. Some to kill cankers and musk rose buds, some war with rare mice for their leathern wings to make my small elves' coats, and some keep back the clamorous owl that nightly hoots and wonders at our quaint spirits. Sing me now asleep, then to your offices, and let me rest.

펠릭스 멘델스존의 극음악 한여름밤의 꿈 중에서 요정 여왕 티타니아가 잠들기 전에 요정들에게 노래를 부탁하는 장면에 흐르는 노래였습니다. Come now around and a fairy song. 소프라노 레베카 에반스가 불렀고요. 존 넬슨이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 앙상블과 르젠드 꾀르드 바히의 하모니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1916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이자 지휘자 로베르토 슈톨츠는 베를린에서 자신의 오페레타 데어 파보리트의 초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특별 휴가를 받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죠. 슈톨츠가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작품 가운데 하나가 됐죠. 바로 당신은 내 영혼의 황제가 돼주셔야 해요. 작품 속 여주인공이 부르는 소프라노의 아름다운 아리아인데요. 그런데 이 노래가 널리 알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레아르의 오페레타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던 테너 요셉 슈미트였습니다. 슈톨츠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어요. 그의 키는 겨우 160cm도 되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거인과도 같은 장엄하고 아름다운 테너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지닌 힘과 아름다움은 이 노래를 완전히 그만의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가사가 남성이 부르기엔 썩 잘 어울리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이 노래는 오페레타 1막에서 여주인공 마농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고백의 노래. 마농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의 나라에 비유하면서 그 나라를 다스릴 만한 한 사람의 황제로 연인을 맞이하고 싶다고 노래합니다. 당신은 내 영혼의 황제가 돼주셔야 해요. 권력이 아니라 사랑의 절대적인 헌신을 표현하는 빈 오페레타 특유의 낭만적인 비유로 정치적인 황제가 아니라 사랑의 왕국을 다스리는 황제를 의미하죠. 흥미로운 점은 황제라는 단어의 시대적 의미인데요. 오늘날에는 황제를 단순히 최고의 사람 정도로 받아들이지만 1916년 당시에는 전혀 다른 울림을 지닌 단어였습니다. 1916년은 제1차 세계대전 중이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엔 프란츠 요제프 1세가 황제로 있었고요. 독일에는 비를름 2세가 황제로 군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황제는 동화 속 왕이 아니라 실제 유럽을 움직이는 최고 권력자의 호칭이었습니다. 당시 청중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가 황제였죠. 그 권력을 사랑으로 가져와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맡긴다는 노래. 당신은 내 영혼의 황제가 돼주셔야 해요. 드 조스테어 카이저 마이너 젤레자인입니다.

0: 로베르트 슈톨츠의 오페레타 데어 파보리트 1막에 나오는 그대가 내 영혼의 황제가 되어주셔야 해요. 소프라노 루치아 폽, 로베르트 슈톨츠가 지휘하는 그라운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슈톨츠의 낭만적인 노래입니다. 오 미아벨라 나폴리, 나의 아름다운 나폴리. 테너 표트르 베차와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1: Es steht am blauen Meer in Neapel ein Haus ganz versteckt zwischen Myrten so grün. Dorthin lass uns liebste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카를로스 폰세카 아마도르는 친구란 앞에서 비판하고 뒤에서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 경험에 의하면 진짜 친구는 사계절 내내 친구인 사람이다. 여름 한철만 친구인 척하는 사람도 많다. 작가이자 비판적 언론인인 에두아르도 갈레아노의 책 오늘의 역사, 역사의 오늘의 한 대목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오늘 7월 30일은 국제 우정의 날이라고 합니다. 갈레아노는 앞에서 쓴소리를 하지만 뒤에선 칭찬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써놓았는데 요즘엔 앞에서도 칭찬하고 뒤에서도 칭찬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아마도 세상이 그만큼 변했고 힘겨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오늘 너무 힘들었어 하고 문자를 보내면 하지만 넌 잘 해냈잖아, 대견한 내 친구, 이런 답장을 보내줄 친구가 그리운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7월 30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 그리고 두 번째 곡 모두 친구에 대한 곡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친구 이야기 전해드렸죠. 첫 곡은 영화 콤플리세스라는 그러니까 공모자들 또는 공범들이라는 아르헨티나 영화 OST에서 아미고스 에르마노스 친구들 형제들이라는 트랙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페드로 아스나르가 맡았어요. 그의 목소리를 자주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그의 영화 음악가로서의 음악을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곡은 유명한 곡이죠.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1편의 주제가 You've Got a Friend in Me 랜디 뉴만이 쓰고 노래했던 곡. 이 곡을 오늘은 브라질의 가수 베나 로브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노래들을 주제가들을 보사노바로 모은 보사 디즈니라는 음반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유송자 씨, 오늘 정말 수고들 너무 많이 했네요. 땀이 옹달샘에서 물이 솟아오르듯 솟구치는 느낌에 놀랐어요. 라고 하셨고 유가은 씨,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것 같긴 해요. 하셨네요. 또 5332번 쓰시는 분, 최근 식당을 창업한 친구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종일 서서 국수를 마느라 고생하는 제 친구에게 힘내라는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함께 전해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아, 이렇게 지금 엄청 바쁘실 시간일 텐데 들으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재방송이라도 꼭 들으시면 좋겠네요. 5332번 쓰시는 분도 문자 고맙습니다.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보이는 라디오는 오늘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 또 문자 메시지도 가능합니다.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두 연주자들의 듀오 연주인데요. 무대 안팎에서 아주 오랜 우정을 보여주는 두 연주자입니다.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연주로 쇼팽의 첼로 소나타 G단조 작품 번호 65 가운데 3악장 라르고 들어보시죠.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가운데 첼레스테 아이다, 청아한 아이다 였어요. 이 곡, 1막에 흐르는 라다메스 테너의 아리아죠. 이 곡을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필립 메칸의 코넷 연주였습니다.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스 챔버 앙상블의 연주가 함께했고요. 그 전에는 쇼팽의 유일한 첼로 소나타죠. G단조 작품 번호 65 가운데 3악장 라르고, 미샤 마이스키의 첼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차현주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생일이었는데 제가 일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쉽고 미안해요. 엄마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세음에서 축하해 주시면 아들이 행복해할 것 같아요. 평소에도 애청하고 있어서 오늘도 6시에 세음 듣고 있을 텐데 아들이 좋아하는 영화 이웃집 토토로의 음악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생일이 좀 살짝 지나버렸는데 오늘도 듣고 있길 바라면서 늦었지만 생일 축하드리면서 축하곡으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의 테마곡, 이 곡을 스튜디오 지브리 공식 오르골 앨범에서 전해드립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는 제목으로 익숙한 멜로디죠. 18세기 프랑스 동요입니다. 아, 어머니께 말씀드리죠. 아, vous dirai-je, maman? 이었어요. 모차르트는 이 곡으로 변주곡을 만들기도 했죠. 이 곡 오늘은 유바리, 마담 쿠쿠라고도 하는데요. 유바리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클레몽틴, 프랑스의 재즈 가수인데요. 일본에서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클레몽틴이 노래한 애니메이션 벼랑 위의 포니오의 주제가를 노래했어요. Ponyo on the cliff by the sea. 이 곡을 프랑스어로 노래했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의 테마곡 스튜디오 지브리 공식 오르골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르골 연주였습니다. 2561번 쓰시는 분, 저에겐 새음을 좋아하는 5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들과 어제 오늘 함께 물놀이도 하고 동네 구석구석을 걸으며 소소한 하루를 즐겼답니다. 새음 들으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곳을 여행하는 기분이 듭니다. 라고 하셨네요. 2561번 쓰시는 분, 친구분들과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셨네요. 고맙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요. 네, 이번에는 정대규 씨께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어제 세상의 모든 음악 1집 CD를 구매했습니다. LP와 함께했던 젊은 시절, 직장에 외판 영업사원이 방문해서 클래식 LP 전집을 판매했던 것도 생각납니다. 긴 세월이 지난 올해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도 많이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소중한 두 시간이라는 것에 많은 분들도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음악 1집 음반에서 이 곡을 듣고 싶다고 청하셨네요. 유튜브 닉네임 천하 올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유튜브로 늘 함께 해주시는 분 고맙습니다. 청하신 곡, 이 곡 세상의 모든 음악 1집 음반에도 수록되어 있죠. 이 곡 칠레의 안데스 음악 그룹인 알티플라노의 음반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알티플라노가 노르웨이의 합창단, 혼성합창단 스크룹과 함께한 음반. 음반 제목이 미사 안디나, 안데스 미사예요. 그 안데스 미사 가운데 Crumbles of Hope라는 곡, 소망의 빵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을 네 스크룩 노르웨이 합창단 그리고 알티플라노 칠레의 안데스 음악 그룹 그리고 여성 솔로 보컬은 안 헬렌 모완입니다. 들어보시죠.

도란테스의 곡이었어요. 스페인 남부 세비야 출신의 집시 플라멘코 뮤지션입니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데요. 다비드 페냐 도란테스, 그냥 도란테스라고 활동을 하는데요. 그가 곡을 쓰고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제목이 오로브로이, 생각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에는 세비야의 집시 어린이 합창단의 코러스가 함께 했어요. 아이들이 플라멘코 창법으로 노래를 했죠. 네, 오로브로이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세상의 모든 음악 2집 음반에도 수록된 곡이었습니다. 앞서 청하신 정대규 씨께서 세상의 모든 음악 1집 CD를 사셨다고 해서 2집도 곧 사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 집의 수록곡까지 이어드렸습니다. 그 집에는 그 전에는 세상의 모든 음악 1집 수록곡 안데스 미사곡 가운데 소망의 빵 Crumbles of Hope 전해드렸는데요. 노르웨이 합창단 스크루크 그리고 칠레의 안데스 음악그룹 알티플라노가 함께한 곡이었고요. 솔로 보컬은 안 헬렌 모원의 노래였습니다. 노래는 영어로 불렀죠. Crumbles of Hope 먼저 들으셨습니다. 8898번 쓰시는 분, 늘 퇴근길에 화성시 회사에서 서울 집까지 세훈과 함께 하는데 저희 아버지 19주기를 맞아 오랜만에 산소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에 세훈과 동행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기 반년 전에 태어난 손자가 벌써 올해 대학에 입학했네요 하시면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곡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는 이야기도 적어주셨습니다. 안전운전해서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책 선물인데요.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악학자들과 함께 피아노의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제목이 피아노로의 여정입니다. 일본의 음악가 류이치 사카모토, 그는 어느 날 문득 3살부터 평생을 함께한 악기 피아노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그렇게 피아노라는 악기의 원점을 탐구하는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음악학자들과의 대담, 건반악기 자료관 방문을 통해서 챔발로와 클라비코드 등 다양한 건반악기의 변화 과정부터 사카모토 자신이 오랫동안 들어온 피아노곡 플레이리스트까지 프란츠 출판사에서 아주 단단하게 양장본에 담아낸 이 밀도 높은 기록, 이번 주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 내일까지 받고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의 곡 한 곡 전해드리죠.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는 라이브 실황 연주인데요. 2013년 투어 라이브입니다. 영화 전장의 크리스마스의 테마곡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입니다.

1992년 여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끝나던 날 몬슈익 언덕의 올림픽 스타디움엔 테너 호세 카레라스와 사라 브라이트만이 등장했습니다. 메달과 성적을 향한 뜨거운 열기가 잦아들고 선수들이 나라별 깃발이 아닌 친구들의 손을 잡고 입장해 축제를 즐기던 그 순간 두 사람이 부른 노래는 영원한 우정을 노래하는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였습니다. 바르셀로나가 고향인 호세 카레라스는 당시 백혈병을 극복하고 돌아와 온 세상에 뜨거운 환호를 받고 있었는데요. 올림픽 무대를 빛내기에 그보다 더 적합한 인물은 없었죠. 그 곁에 파페라 가수 사라 브라이트만이 함께 서서 영원한 우정을 노래하는 장면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 경쟁이 끝난 뒤에도 남는 것은 우정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담은 이 곡은 안드류 로이드 웨버가 작곡했고 돈 블랙이 가사를 썼습니다. 이 곡의 가사에는 오늘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뜻을 품은 대목이 있습니다. Friends for life, not just a summer or a spring. 한 계절만의 친구가 아니라 평생의 친구. 그래서 이 곡의 제목도 Amigos para siempre인 거죠. 1992년에 열린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냉전이 종식된 후에 처음 열린 올림픽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인을 하나로 이어줄 주제가를 구상하게 됐고 그 결실로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가 만들어졌죠. 가사는 영어로 쓰였지만 후렴구에는 스페인어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와 카탈루니아어 아믹스 펠 샘프레 그리고 영어 가사 Friends for Life가 함께 등장합니다. 올림픽을 위해 만든 노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닿을 보편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서 아미고스 파라 시엠프레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메달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무대. 국가별로 응원이 치열해지고 갈등도 생기는 걸 보면 과연 올림픽이 인류의 화합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걸까 회의가 들 때도 있죠. 때론 강대국들만의 잔치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격렬한 경쟁은 성화가 꺼질 때 함께 흩어지고 치열하게 노력했던 청춘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피어난 우정만이 그라운드에 별처럼 떠오르죠. 더구나 냉전 시대가 종식된 뒤 처음 열린 바르셀로나 올림픽엔 그 우정의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랫동안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이끌었던 사마란치 위원장은 이 노래를 특별히 좋아했다고 하죠. 2010년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식장에는 아미고스 파라시 엠프레가 울려 퍼져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고 합니다. 클래식과 편안한 대중음악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녹아든 음악, 아름다운 메시지, 부르기 쉬운 선율. 그래서 이 노래는 여전히 많은 나라의 졸업식에서, 국제행사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하죠. 국제 우정의 날이라는 오늘 뮤직 인사이드에서는 바르셀로나 올림픽 폐막식에 울려 퍼졌던 노래 아미고스 파라시 엠프레, 영원한 친구들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9513번 쓰시는 분, 개인적으로 88년 올림픽 주제곡 이후로 아미고스 파라시 엠프레 곡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그 곡 바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영원한 친구들이었죠.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부터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30일 목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분 정각입니다.

두 곡의 음악이어서 전해드렸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 욜란다에 대한 사랑 노래였죠. 쿠바의 싱어송라이터 누에바 트로바 운동을 이끌었던 뮤지션 파블로 밀라네스가 곡을 쓰고 노래했습니다. 1980년대 초에 발표한 곡 욜란다였고요.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역시 욜란다에 대한 사랑 노래였어요. 곤살로 루발카바 쿠바 출신의 라틴 재즈 피아니스트인데요. 그의 세 아이 중에 세 살짜리 막내 욜란다의 사랑 대한 사랑이 담긴 자장가였습니다. 곤살로 루발카바가 작곡하고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제프 체임버스의 베이스, 이그나시오 메로아의 드럼 연주가 함께한 제목이 욜란다 아나스였습니다. 김재란 씨, 오늘은 거제도 바닷길에서 새음 함께합니다. 와, 욜란다 좋아요 라고 하셨네요. 좋아하시는 노래가 또 마침 나왔네요. 바닷가에서 함께 하신다고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질 노래입니다. 스페인 태생의 베네수엘라 가수인데요. 솔레다드 브라보가 브라질 노래 두 곡을 접속해서 불러주는데요.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과 비니시우스지 모라이시가 함께 쓴 곡 에우세이 기부지아마 내가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라는 걸 난 알아요 라는 제목의 곡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아노이치 디노스 더 도이스 라는 곡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부릅니다.

에릭 팅스테드의 기타, 낸시 럼벨의 잉글리시 혼 연주였습니다. 이 두 연주자가 참 음반 작업을 많이 했어요. 함께요. 이 곡도 함께 공동 작곡했고요. 함께 연주한 어쿠스틱 가든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스페인 태생의 베네수엘라 가수인데요. 솔레다드 브라보의 노래였습니다. 그녀가 브라질 노래를 두 곡을 접속해서 불렀습니다. 에우세이 기부치아마, 내가 당신을 사랑할 거란 걸 난 알아요. 그리고 아노이치드 노스 도이스, 우리 둘의 밤이라는 곡까지 두 곡을 접속해서 불러주었습니다. KT킴 2023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네요. 이 방송 듣고 싶었는데 드디어 시간이 되네요 하셨어요. 네, 시간이 안 되시면 새벽 1시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네, 편하실 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재방송 때는 보이는 라디오는 없습니다. 네, 한재균 씨, 서귀포에 일이 있어서 제주 시내에서 한라산 중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성판악을 넘어가면 주파수가 변경돼서 새음이 잘 안 잡히는데 갓길에 잠시 정차하고 콩으로 듣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다 들으시고 안전운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현정 씨께서 청하신 곡입니다. 갑자기 당한 부상 때문에 모처럼 준비해온 여행도 포기했답니다 하시면서 위로의 음악으로 이 곡 전해달라고 하셨네요. 어쨌든 빠른 회복이 급선무네요. 그렇죠? 네, 위로의 마음을 담아서 청하신 곡 전해드리죠.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인데요. 작곡에도 직접 참여한 라틴 재즈 스타일의 곡입니다. 리트모 이 로만세, 리듬과 로망스입니다.

마이클 프랭스의 안토니오 송 전해드렸습니다. 부제가 괄호 안에 더 레인보우가 있죠. 데이빗 산번의 알토 색소폰 연주가 귀에 들어오죠.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 케니지의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 리트모 이 로만세 리듬과 로망스였습니다. 차인복 씨께서 청하신 곡 이어드리죠. 광주에 삽니다. 방학을 맞이한 어등초등학교 가족들과 함께 베토벤의 이 곡이 듣고 싶어 신청합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새음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청하신 곡 베토벤의 가곡이죠. 아델라이드 작품 번호 46. 오늘 독일의 테너 베어나 규가의 노래 그리고 크리스토프 베어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즘도 여전히 이름이나 고향이나 혈액형을 묻듯 MBTI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 번도 MBTI 검사를 해보지 않은 분들은 순간 뭘 답해야 할지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네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그 기호는 처음 만난 이들과 동질감을 형성하는데 꽤 흥미로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탐색하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통행증이 되기도 하죠. MBTI가 이렇게 널리 활용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한 유행이거나 대중문화의 가벼운 터치라고만 볼 수는 없는 면이 있습니다. MBTI를 이야기하는 너머에는 현대인의 깊은 관계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조차도 나를 다 알지 못한다는 불안함. 세상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우리는 자주 흔들리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카테고리화하면서 길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마치 또 다른 이름표나 명함처럼 스스로를 어떤 그룹에 넣어두고 안도감을 느끼려는 노력과 같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유난히 사람들과의 만남 뒤에 지치는 이유는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내향형을 의미하는 I라는 기호 때문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할 빌미를 만들어주는 시기죠. 자책의 자리에 그 기호를 넣어두면 약간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공감을 얻는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전부터 사람들은 분류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별자리, 혈액형, 태어난 요일과 계절까지 참고하곤 했죠. 분류법은 시대마다 모양을 달리하지만 나를 어딘가에 소속시켜야 안심이 되는 심리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개의 알파벳으로 상징되는 MBTI 유형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자신을 잘 몰라서 급히 걸어놓은 문패 같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문패라고 생각해보니 많은 것이 이해되기도 하죠. 문패란 원래 집안을 다 정리한 다음에 거는 게 아니라 이삿짐이 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도 일단 걸어두는 거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자신을 다 알고 나서 이름표를 다는 게 아니라 이름표부터 달고 비로소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지도 모르죠. 그 문패로 다 담을 수 없는 아름다움과 추함, 기쁨과 슬픔. 진짜 이해는 바로 그 문패 앞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에서는 MBTI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MBTI란 아직 자신을 잘 모르는 채로 일단 걸어놓은 문패 같다는 이야기. 공감이 되시죠? 오늘 함께 했고요. 이어서 전해드린 곡 스팅의 Shape of My Heart를 리 리츠나워의 음반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세 명의 기타리스트가 함께 했습니다. 리 리츠나워와 함께 앤디 맥키 그리고 스티브 루카서가 함께 연주해 주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니나 시몬의 노래입니다. July Tree라는 곡인데요. 7월의 나무 July Tree, 7월의 나무라는 노래죠. 사계절의 변화에 비유해서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는 과정을 노래했는데요. 마침내 7월이 되면 7월의 나무 꼭대기에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이 만개할 거야. 당신의 7월은 어땠는지 이렇게 네, 노래하는 곡이었는데 이 곡 여러분에게 7월의 끝자락에 전해드립니다.

July Tree, 7월의 나무, 니나 시몬의 노래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보이는 라디오 권예원,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금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반 매주 목요일 중심 시간대 집중 감상곡 실내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사 중주의 2단조 작품 번호 13 줄리어드 스트링 콧대서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부도 실내악곡 준비했는데요. 드보르작의 현악 6중주의 2장조 작품 번호 48 올인 사중주단 크리스찬 알텐부르그의 비올라 파트릭 데멘가의 첼로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주명음반 오늘 첫 곡의 작곡가는 형의 그늘에 가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새로 연구되어야 될 그럴 부분이고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죠. 요한 미카엘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B플랫 장조, 얀 포글러의 첼로, 라인하르트 괴베리 주연은 미넨슐레 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요한 미카엘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B플랫 장조, 얀 포글러의 첼로, 라인하르트 괴베리 지휘하는 미넨 실내 관현악단의 연주, 오늘 명연주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드보르자크의 작품입니다. 수많은 실내악곡 명작이 있지만 현악 육중주가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역시 드보르자크다운 친근한 작품입니다. 안토닌 드보르자크의 현악 육중주 A장조 작품 번호 48, 올인 4중주단 크리스찬 알텐부르그의 비올라, 파트릭 데멘가의 첼로 연주입니다.

안토니 드보르작의 현악 6중주 A장조 작품번호 48 올인 4중주단 크리스찬 알텐브르그의 비올라 파트릭 데멘가의 첼로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맨델스존의 현악 4중주 작품번호 13입니다. 이거 뭐 간략한 그런 그 내용을 지니고 있는데요. 악장 간의 관련성이 중요하죠. 이 서주의 선율 이 중요한데요. 맨델스존이 1827년 성령 강림일 작곡한 오페라 이스트 에스바 그것이 진실인가 작품 번호 9의 1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곡이 말하자면 모토가 되어 있어서 사악장의 마지막 곡에서도 등장을 하죠. 이런 통일법 외에 맨델스존은 적어도 실내악곡에서 이 곡 즈음의 고전파의 형식관을 더욱 자유화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맨델스존의 고전적인 틀에 확실히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악상 그런 것이 돋보이는 명작입니다. 펠릭스 맨델스존의 현악 4중주 A단조 작품 번호 13 줄리어드 스트링 쿼텟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사중 제2단조 작품번호 13 줄리어드 스트링 코텟의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후반부는 페르디난트 리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B플랫 장조 작품번호 16의 2 아리아드네 다스칼라키스의 바이올린 볼프강 브루너의 포르테피아노 연주입니다.

페르디난드 리스의 바이올린 소나타 B플랫 장조 작품 번호 16-2 아리아드네 다스칼라키스의 바이올린 볼프강 브루너의 포르테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명인주 명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송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해가 지고 난 자리에 밤이 찾아오지만 그 어둠도 가만히 머무르진 않죠. 새벽을 향해 자리를 비켜주고 밝음이 다시 우리를 채웁니다. 살다 보면 이미 저문 시간에 마음을 둘 때가 있기도 한데요. 시간은 늘 다음 빛을 향해 흐르고 있는 거죠. 이제 7월이 저물고 8월이 다 왔습니다. 시간이 스스로 빛을 데려오듯 우리도 그 흐름 위에 발을 얹고 언제나처럼 기운차게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박경훈이 작곡하고 피아노로 연주한 곡 이용원의 피리와 함께합니다. 별빛 항해.

오늘 첫 곡 별빛 항해 이영훈의 피리와 박경훈의 피아노였습니다. 고요한 새벽을 천천히 밝히는 별빛처럼 마음도 한결 맑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산이라 무더위도 아랑곳 없이 깨끗하고 높은 자태 당당하시고 온느리 불볕더위 무릅쓰고서 소매자락 펄럭이며 나서는 유람. 말 내려 삼나무길 지나가자니 물 맑고 바윗돌도 깨끗하여라. 명승탐방에서부터 시작이거니 구불구불 앞길을 헤쳐가 보세.

조선시대 김창협의 시 좌태충의 진이 천인강 탁족 만리류를 운자로 삼아 유람의 전말을 기술하다 열수 가운데 첫 번째 시였습니다. 태충은 중국 진나라 문장가 좌사의 다른 이름. 진의 천인강 탁족 만리류는 태충이 옛일을 인용해서 지은 영사시 8수 가운데 다섯 번째 수입니다. 김창협은 이 시에서 한 자씩 떼어내어 운자로 삼아 열수를 구성했다고 해요. 시 안에서 불볕더위도 아랑곳 없이 유람한 장소, 영산은 바로 금강산입니다. 명승을 탐방하는 길은 말에서 내리는 것부터 시작됐죠. 구불구불한 앞길엔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나머지 아홉 수의 시가 기대되는 첫 번째 시였습니다. 전인평 작곡, 검은고 대금 이중주 금강산,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의 연주입니다.

더문고와 대금이 함께 들려주는 금강산의 아름다움 감상하셨습니다. 전인 평작곡 거문고 대금 이중주 금강산 관현 맹인 전통예술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경기 산타령 압산타령 황영주 윤평화 박상욱과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경기 산타령, 앞산타령, 황용주, 윤평화, 박상옥과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곡은 황병기 작곡의 침향무, 황병기의 가야금과 아내란 장구반주로 이어가시죠.

자야금과 장구가 빚어낸 깊고 은은한 울림 함께 하셨습니다. 황병기의 가야금과 아내란의 장구로 침향무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전통성악고 가곡은 남창과 여창, 우조와 계면조의 여러 곡이 한바탕을 이룹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노래로 남녀가 함께 부르는 태평가가 있어요. 태평가 노랫말은 조선시대 성수침의 시조시를 가사로 하는데 원래 시와 노래를 부를 때가 조금 다릅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려도 태평성대, 저려도 성대로다. 여기저기 다 태평화 시절이라는 건데요. 처음에 나오는 말 이려도는 노래에선 생략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곡 태평가 다음 사설입니다. 요지 1월 2호 순지 건곤이라 요임금의 시간과 순임금의 공간이란 말인데요. 두 임금은 옛날 중국에서 이상적인 정치를 펼친 왕들입니다. 요순을 묶어서 요순시대가 태평성대를 뜻하는 말이 되기도 했죠. 이어지는 마지막 사설입니다.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려 하노라. 가곡 태평가는 반주가 다른 가곡들과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원래 관현악 반주에 맞춰서 부르는데 태평가는 검은 고 독주로만 시작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럼 가곡 태평가를 김경배와 김월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가곡 태평가 김경배 김월하의 노래로 만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마리 혹은 단서라는 의미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 시대에 우리 전통악기들이 나아갈 방향의 새로운 실마리를 제시해보고자 2004년에 결성된 국악그룹 클루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타임 터널 이어가시죠.

타임 터널 클루의 연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8월부터는요 국악의 향기가 더 많은 음악을 들려드리기 위해 말은 줄이고 음악 위주로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우리 국악을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전통부터 창작, 퓨전과 신청곡까지 다양한 곡들을 더 많이 아낌없이 채워드릴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저희 국악의 향기에 많은 관심과 사랑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자락의 연주와 노래 준비했는데요. 스스로 즐기면서 하는 음악이란 뜻으로 국악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담아내는 국악 창작 그룹의 연주입니다. You and I 노다가세 함께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 첫 곡은 도메니코 스카를라트의 건반소나타 C장조 커크패트릭번호 132번입니다. 피아니스트 프랑스와 르네 듀샤블이 연주합니다.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도미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소나타 C장조 커크패트릭 번호 131을 프랑스와 르네 듀샤블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비발디의 바이올린, 두대 오보, 두대 호른, 첼로, 바순, 현,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F장조 이용번호 571 전악장 준비했습니다. 알레그로 라르고 알레그로고요. 크리스토퍼 호구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에이션트 뮤직이 연주합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바이올린, 두 대 오보, 두 대 호른, 첼로, 바순, 현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의 후장조, 리용번호 571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크리스토퍼 호그우드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에이션트 뮤직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감상하실 음악, 글루게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에서 골랐는데요. 이 막 중에서 티토 황제를 암살하려다가 실패한 세스토가 그 배후를 밝히지 않은 채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여인인 비텔리아를 향해 부르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대 얼굴에 숨결을 느꼈다면,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가 노래하고요. 베르나르트 후르크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가 함께 연주합니다.

글루기의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 중에서 그대 얼굴에 숨결을 느꼈다면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베르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였습니다.

7월 31일 금요일 아침 새아침의 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바흐의 음악으로 이어갑니다. 합시코디 협주곡 5번 F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56 알레그로 모데라토 라르고 프레스토의 전악장 모두 준비했는데요. 특히 2악장 라르고는 교회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56의 서조인 아리오소에도 사용된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입니다. 프레스코 코르티의 합시코드 연주로 들어보시죠. 함께하는 단체는 일포모드로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합시코디 협주곡 5번 F단조 바흐 작품 번호 1056 알레그로 모데라토라르고 프레스토 구성의 전악장 보내드렸습니다. 이 악장 라르고는 저의 플레이리스트에 가장 많이 재생된 곡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프란체스코 코르티와 일 뽀모도로가 함께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텔레만의 오보 다무레 현 바소 콘티누를 위한 협주곡 A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51의 A12 전해드립니다. 시칠리아노 알레그로 라르고 비바체 전악장이고요. 마르셀 퐁세리 오보 다무레를 앙상블 일 가르델리노가 함께 연주합니다.

게오르크 필리텔레만의 오보다모레 현 바소 콘티노를 위한 협주곡 A장조 텔레만 작품 번호 51-22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마르셀 퐁셀의 오보다모레 앙상블 일 가르델리노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체크의 오늘 마지막 곡 존 브레 건반곡 더치댄스 준비했습니다. 삐랑타이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피란타의 합시코드 연주로 존 불의 건반곡 더치댄스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금요일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작가 양인용, 프로듀서 이연희, 아나운서 김지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언젠가 떠났던 여행을 되돌아볼 때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세요? 어마어마한 절경들도 잊히지 않지만 의외로 구름이 예뻤던 날, 우연히 만난 고양이, 싸게 구입한 기념품, 아껴먹던 컵라면, 며칠간 쌓인 빨래를 해결했던 날, 길을 잃고 도움받았던 일. 소소한 장면들인데도 오히려 참 특별하게 남아있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작가 오소희, 책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겠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행이란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 내가 있던 자리를 보는 일이다.

요하네스 브람스 첼로 소나타 2번 작품번호 99번 중에서 1악장을 레그로 비바체 에마누엘 베르트랑의 첼로와 파스칼 아모아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훈입니다. 7월 31일 7월의 끝날 금요일입니다. 오늘을 여는 한마디는 여행이란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 내가 있던 자리를 보는 일이다. 오소희 작가의 책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겠지 한 구절입니다. 작가는 아프리카부터 남미 대륙까지 3살 아이와 함께 떠난 배낭여행의 추억을 책에 담았습니다.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 내가 있던 자리를 보는 것. 정말 이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지 가면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있던 자리였는데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그 자리가 이렇게도 보이네 싶어서 그런 상념들을 저희한테 많이 휴가지에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떠나서 바라보면 일상도 특별해지는데요. 지금 떠나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곳이 어디든지 더 평화롭기를 빕니다. 7월 31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해선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조성진의 연주로 듣는 드뷔시의 음악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 작곡가 드뷔시에 대해 찾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사랑했던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인데요. 우와, 오늘 7월의 끝날이어서 고르고 고른 모음곡도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떤 곡이 우리의 마지막 7월의 주제 고르고 고른 모음곡을 장식할지 같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고요.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1부 맨 끝에 들어가 있는 순서인데 이번 주는 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이름은 출발 FM과 함께입니다. 우리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0: 여러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 식빵 교환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있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조하늘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매미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는 아침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오늘 아침 공기도 후텁지근합니다. 올여름 전국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서울도 일주일 넘게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기온 강릉이 29.2도, 대구 27.6도, 서울 26.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을 따라 덥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대기 상층에서는 티베트 고기압이 뚜껑처럼 한반도를 덮고 있어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는 건데요. 오늘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양산과 김해, 창원과 부산은 한낮 체감온도 38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폭염특보가 발효된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그제와 어제 경남 양산은 이틀 연속 낮 최고 기온 40도를 넘겼는데요. 오늘도 양산의 낮 기온 40도까지 치솟겠고요. 부산과 창원 39도, 대구와 광양 36도, 강릉 37도, 청주 35도, 서울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다음 주 초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서쪽 지역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에드워드 엘가 사랑의 인사, 살르담으로 작품으로 12번, 지안왕의 첼로, 웨란스웰시 기타 연주였습니다. 5907 쓰는 분입니다. 대관령음악제에서 버킷을 채우는 꿈 많은 출발의 팬과 함께의 애청자입니다. 낙수스 섬의 아리아드.

네. 아, 보셨군요. 콘서트 버전의 실황 연주를 듣고 놀라운 감상에 젖었습니다. 리히르트 슈트라우스의 섬세한 묘사 기법, 친근한 베르쇼옹의 지휘, 드라마틱한 연주와 수준 높은 성악가들의 열창에 환호는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와, 5907 쓰는 분. 저도 진짜 낙수수섬의 아리아드네. 그리웠는데 대신 네, 잘 즐기셨다니 저까지 좋습니다. 5907 쓰는 분이었습니다. 버킷리스트 하나 딱 해결하셨네요. 그리고 이은수 씨입니다. 같이 출근하는 사내 부부인데요. 올해 초 아기가 찾아와서 매일 아침 3시서 같이 출발해 팬과 함께 들으면서 출근했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출근길에 태교도 잘했는데 다음 주면 출산휴가가 시작됩니다. 당분간 홀로 출근하게 될 남편한테 항상 고맙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자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행복한 아빠와 엄마로 성장하자고 전하고 싶습니다. 아기의 태명은 파도입니다. 우와, 이 여름에 잘 어울리는 태명. 이름도 참 예쁘게 잘 지으셨습니다. 태명 파도. 파도, 네, 순산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은수 씨였습니다. 아유, 남편께서 회사로 몸은 가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집에 있겠습니다. 더 행복하세요. 새 식구 이은수 씨였습니다.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중에서 술래자의 합창 듣겠습니다. 유진 올먼디가 지휘하는 몰몰 합창단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두 곡 이어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 피에트로 마스카니의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에서 부활절 합창 천상의 모후여 기뻐하소서 레지나 찰리레터의 소프라노 율리아 바라디 음성이었습니다. 자란드레아 까바치니가 지휘하는 런던 오페라 합창단과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앞서선 바그너의 오페라 탄호이저 중에서 순례자의 합창 유진 올몬디가 지휘하는 몰몬 합창단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홍윤진 씨입니다. 친정어머니 모시고 아이들과 강릉 가는 KTX에서 듣고 있어요. 제발 서로 의견 충돌 없이 행복한 여행 되시면 좋겠습니다. 강릉역에 도착하면 아침밥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행복한 고민이죠? 홍윤진 씨였습니다. 이렇게 같이 떠날 때는 살짝, 예, 내 마음을 좀 뭉툭하게, 날카롭지 않고 뭉툭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죠. 오늘 하루 아니면 뭐 1박 2일, 2박 3일. 알겠어요. 그 시간 동안은 제가 당신의 모든 것을 맞춰드리죠. 평생 기억에 남을 수 있게. 이런 마음.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모쪼록 홍윤진 씨 강릉에서 멋진 시간 많이 많이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났을 때라도 와 그때 친정어머니 같이 갔던 우리 아이들 참 좋았는데 생각날 수 있게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3466 쓰는 분입니다. 출근 시간이 늦어져서 한동안 듣지 못했는데 수술하고 입원을 했더니 6시부터 주사 바꾸느라 깨워서 요즘은 매일 듣고 있습니다. 열흘 입원인데 출발에 팬과 함께 들으면서 일어나니까 답답함이 조금은 덜합니다.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병실에서 제주공항에 비행기가 뜨는 게 보입니다. 3466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열흘이면 꽤 오랫동안 입원하시네요.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3466 쓰는 분. 어디가 그렇게 아프셔요? 비행기 바라보니까 뜨는 비행기, 또 착륙하는 비행기도 아니고 뜨는 비행기 보니까 빨리 병실에서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 많이 드시겠습니다. 어서 쾌차하셔서 그 비행기 타고 멀리 멀리 어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3466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공항 근처에서 비행기 뭐 착륙하는 것도 물론 멋집니다만 비행기 뜨는 모습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죠. 세상에서 비행기가 제일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렇게 무거운 쇳덩어리가 어떻게 뜰까? 그 많은 사람들을 싣고 그 많은 여행 가방을 싣고 또 많은 장비들을 싣고 참 신기합니다. 비행기 보면 제일 신기한 일 같아요. 어떻게 비행기가 저렇게 두둥 하고 날 수 있는지. 3466 쓰는 분이었습니다. 답답한 병실 생활이지만 출발 FM과 함께 듣는 재미 또 비행기 보면서 다음엔 어디로 갈까 생각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멋지게 이 시간을 장식할 바흐의 류트 모음곡 준비했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작품엔 여전히 많은 물음표가 있습니다. 원래 특정 악기를 위해 쓰인 곡인지 아니면 다른 악기 곡을 편곡한 것인지

자유로운 분위기의 전주곡 프렐류드로 시작해서 독일 춤 알르망드, 프랑스 춤 쿠랑트, 스페인에서 기원해서 프랑스 궁정을 거치면서 우아하고 느린 춤으로 변신한 사라방드로 이어집니다. 이 곡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프랑스 춤곡 부레를 거쳐서 영국의 빠른 춤 지그로 곡을 맺습니다. 아, 바흐도 대단하죠. 단 한 번도 독일 밖으로 나가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프랑스, 영국, 스페인, 예, 참 멋진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기타 연주로 이 곡을 듣겠습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류트 모음곡 바흐 작품으로 996번 프렐류드, 파사지오, 프레스토, 알르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부레, 지그로 이어지는 전악장입니다. 프레드릭 지간테의 기타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류트 모음곡 바흐 작품으로 996번 프렐류드부터 지금까지 전곡 프레데릭 시간테의 기타 연주로 들었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7월 고르고 고른 모음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그 끝 시간이었습니다. 8월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어떤 주제로 찾아올지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씨 빛날 윤자를 쓰는 윤씨께서 그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소포와 함께 아 빛날 윤자가 아니죠. 이게 맏윤자 진실로 윤자인데 사실은 지난 6월에 소포와 함께 도착한 편지인데요. 이게 온 줄 모르고 있다가 지난주에야 발견을 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아이가 수술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방송에서 이성복 시인의 그 여름의 끝을 읽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수술했다는 사연을 소개하고는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로 시작하는 시의 끝구절도 읽어주었습니다.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이런 시였는데 겨울 아이는 한 차례 더 수술을 했고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됐습니다. 여름의 끝과 절망의 끝이 같기를 바랬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껏 소란한 마음을 끌어안고 지냈습니다. 그런 마음이어서 예전처럼 출발 FM과 함께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이 전염될까 봐서요. 그래서 편지를 써봅니다. 여전히 이곳에서 당신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와 음악을 잘 듣고 있다고 고맙다고 덕분에 하루를 잘 버티고 있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라고 6월 17일에 그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편지와 함께 아유 또 아주 풍성한 과자까지 먹을거리까지 싸주셨는데 너무 늦게 발견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기억이 납니다. 작년이었었군요. 그 여름의 끝이라는 이성복의 시입니다.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 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이런 시였습니다. 절망에서 환희로 끝까지 출발의 팬과 함께가 윤 씨의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펠릭스 맨델스존입니다.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번호 64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이 작 펄먼의 바이올린과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펠릭스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으로 64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아파시오나토. 이 작품 펄만의 바이올린과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저희 회사에 택배함이 있는데 이 그 소포와 함께 편지를 보내주셨던 분이 그 저희 예, 휴대전화 번호는 모르니까 그냥 이름만 써서 보내주셨는데 그걸 이제 택배함에 넣어놨던 모양입니다. 동료가 그 이름이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해서 거의 한 달 넘게 예, 시간을 보내다가 그 뒤늦게 발견을 해서 찾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다른 동료의 택배를 받아가라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서 아 사무실에 진짜 있기가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마음 약한 사람이 이제 전화를 받게 되는데 사무실에서 또 너무 오랫동안 전화 소리가 들리면 차장님이나 부장님들이 한 말씀 하시니까 결국에 이제 받으면 가벼운 물건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화분 이런 걸 보내주실 때가 있거든요. 동료들한테, 선배들한테. 아, 그러면. 그래서 사무실을 자꾸 벗어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있는 우리 아나운서들은 방송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환경이 아니니까. 근데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게 가정음악의 김승희 아나운서, 음악실의 강성규 아나운서, 생생클래식의 남현종 아나운서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나 잘하는지. 가정음악, 음악실, 생생클래식 각각 김승희, 강성규, 남현종 씨가 원진행자들을 대신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8시 9분입니다.

오소희 작가의 책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겠지 이 한 구절입니다. 여행이란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 내가 있던 자리를 보는 일이다. 7월 31일 금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 저는 이재후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작품으로 314번이었습니다. 빌리 보스코프스키가 지휘한 위인슈타츠 오프 합창단과 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2243 쓰는 분입니다. 8일간의 제주 여행 마지막 날입니다. 32년 함께 걷던 남편을 보내고 5개월 돼갑니다. 출발의 팬과 함께로 시작해 당신의 밤과 음악 사이까지 눈만 뜨면 들어 당신의 밤과 음악 있죠. 음악 사이가 아니라 당신의 밤과 음악까지 눈만 뜨면

들어주던 라디오의 소리는 여전한데 함께 듣던 사람이 없네요. 그래도 용기 내서 혼자 떠난 첫 여행 무사히 마치고 돌아갑니다. 남편도 함께 걸었겠죠? 돌아갈 일상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2243 쓰는 분이었습니다. 아유,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네. 많은 기억들을 남기고 풍경들을 가슴에 안고 또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그 동력으로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243 쓰는 분이었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멀리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장은경 씨입니다. 남편과 이별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영정 사진을 내리고 그 자리에 사랑이었음을 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1년 클래식과 함께 했습니다. 감정이 일렁일 때,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몸과 마음이 바닥을 칠 때도 여전히 그 시간에 출발해 팬과 함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마웠다고, 함께 해줘서 버틸 수 있었다고 꼭 말하고 싶었어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늘 그 자리에서 음악으로 응원해주세요. 장은경 씨였습니다. 앞서 제주여행 오늘 마지막 날 보내고 계신 2243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은경 씨에게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 갖고 있는 전화번호가 없어서 아쉽네요. 사랑했던 그 뜨거운 기억, 그 기억, 행복한 기억으로 우리의 앞날의 에너지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243 장은경 씨였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작품으로 125번 합창 중에서 2악장 몰토 비바체 프레스토 클라우디아 와드거지 위한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작품으로 125 합창 중에서 2악장 몰토 비바치 프레스토 클라우디아 바드가 지휘한 베를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082 하나 쓰는 분입니다. 저는 오늘 떠납니다. 33년의 마지막.

살짝 아쉬움일 수도 있고 회한일 수도 있고 고마움일 수도 있고 나 자신에 대한 뿌듯함, 대견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감정들일 것 같습니다. 0821 쓰는 분이었습니다. 0549 쓰는 분도 30년 넘게 다니던 회사 그만둡니다. 정년입니다. 30년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청춘 시절 바흐와 말러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93.1MHz는 제 고교 동창, 대학 동창 같은 오래된 친구입니다. 와, 이 표현을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대학 동창 같은 KBS 클래식 FM. 출근길에 함께해서 특히 정든 친구예요. 아쉽고 시원하고 기대되고 불안하고 허전한 여러 감정이 교차합니다. 정년 후에 아침 습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참 고마웠습니다. 서울 상암동으로 마지막 출근하는 라일락77이라고 말씀하신 0549 쓰는 분이었습니다. 30년, 33년, 아유 진짜

일들. 좋은 것만 가져가시고 그 좋은 것으로 에너지 삼아서 또 설레는 골목길 나타낼 테니까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0821-0549 쓰는 두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예, 단문 50번,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100번 시간입니다. 드뷔시가 사랑한 여성들. 드뷔시는 평생 수많은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첫사랑은 14살 연상의 소프라노 마리 바스니에였습니다. 드뷔시가 피아노를 치고 마리가 노래하곤 했는데 그는 20곡이 넘는 가곡을 그녀에게 바쳤습니다. 조각가 까미유 클로델과 만날 때는 미술 전시를 접하며 예술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일본 판화에 매혹됐고 인도네시아 전통음악 가물란을 접하며 이국적 취향을 키웠습니다. 10년간 함께한 연인 가브리엘 뒤풍은 헌신적으로 생활비를 벌며 드뷔시를 도왔습니다. 드뷔시는 대표작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그녀에게 헌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브리엘의 친구이자 모델이었던 마리 로잘리 텍시에와 결혼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파국을 맞았습니다. 이 일로 드뷔시는 평판이 나빠지면서 쇼송을 비롯한 동료 음악가들을 잃었습니다. 그의 방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결혼 생활에 실증을 느낀 드뷔시는 제자의 어머니인 엠마 바르닥과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두 사람이 영국령 저지섬에서 보낸 여름휴가는 피아노곡 기쁨의 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엠마에게 예정됐던 유산상속이 취소되면서 두 사람의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이 희대의 바람둥이가 단 한순간도 변치 않고 사랑한 유일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43살에 얻은 첫 딸 클로드 엠마인데요. 드뷔시는 이 아이를 슈슈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아꼈고 3살이 된 클로드 엠마 슈슈를 위해서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 차지를 써서 선물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렸던 그 음악들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로드 드뷔시 맨 앞서 들을 곡 르시르 번호 84번 아름다운 저녁 이어서 기쁨의 섬 르시르 번호 106번 르시르 번호 113번 어린이 차지 중에서 눈은 춤춘다 기쁨의 섬과 눈은 춤춘다는 조성진의 연주 아름다운 저녁은 소프라노 베로니카 장과 로저 미뇨레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데뷔 씨, 맨 앞서 들으신 곡 아름다운 저녁, 소프라노 베로니크 장 음성이었습니다. 로저 비뇨의 피아노였고요. 이어서 기쁨의 섬, 르시르 번호 106번. 엠마 바르닥과의 여행에서 썼던 곡입니다. 이어서 어린이 차지, 르시르 번호 113번 중에서 눈은 춤춘다. 첫 딸 클로드 엠마에게 헌정했던 곡이었습니다. 이 두 곡은 조성진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앞서서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 KBS 클래식 FM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KBS 클래식 FM이 고등학교 동창 같고 대학 동창 같다고 말씀하셨던, 뭐 이제 8월이 시작됩니다만 아직도 다섯 달이 남아있습니다만 2026년 올해의 명언, 올해의 문장으로 남기기에 손색이 없는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의 망언도 한번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생생클래식 진행하는 박지연 아나운서, 지금 휴가를 가 있는데 박지연 아나운서로부터 나온 말이었는데요. 박지연 아나운서가 휴가 가기 전에 방송에서 목소리가 걸걸해져서 청취자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는데 휴가를 가게 돼서 다행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혀 걸걸하지가 않았었거든요. 더 목소리가 그전보다 훨씬 더 좋게 들리기도 했었는데, 박지연 아나운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야, 이 99.99999를 가진 사람은 저런 것이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성이 박지연 아나운서의 음성입니다. KBS 아나운서의 목소리, 이런 목소리를 지향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부러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박지연 아나운서, 지금 휴가 중입니다. 그 자리를 남현종 아나운서가 잘 메우고 있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7867 쓰는 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육아를 위해서 퇴직 준비하고 있어서 이번 여름방학이 더 특별합니다. 아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설레고 기대됩니다. 옥수초등학교 1학년 정로이에게 엄마가 항상 사랑하고 응원한다고 전해주세요. 아들 어릴 때 듣던 동물의 사육제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로이와 함께 잘 듣고 계신가요? 7867 쓰는 분,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수족관 랑랑과 지나 앨리스의 피아노, 크리스티안 기거의 첼로와 안드리스 넬손스까지 위하는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까미오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에서 수족관 보너스로 100조까지 들었습니다. 랑랑과 지나 엘리스의 피아노, 크리스티안 기거의 첼로, 안드리스 델손스가 지휘하는 개반타우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7월 30일 금요일 출발의 팬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이재영, 이흥규, 작가 김지연, 이가현, 연출 조정현, 저는 아나운서 이재후였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승우입니다. 한글을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들이 처음 자기 이름을 쓰고 나면 얼굴에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득하죠. 그리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름 석자를 쓰고 또 써내려갑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하던 글자가 한 번, 두 번 횟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또박또박